0: 이번 정거장은 사랑, 사랑역입니다. 자, 사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사랑역,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미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정거장에서의 미션은 좀 어떤 건지.
1: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0: 맞습니다.
1: 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무에게나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 굉장히 간단하네요.
1: 간단하고도 네. 아주 파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뭐, 그러니까요.
1: 네, 미안하다, 고맙다.
0: 네.
1: 뭐 이런 것들 해주면 좋겠고 사랑한다.
0: 너무 좋습니다.
1: 뭐, 용돈 좀 더 올려달라.
0: 그 사랑의 메시지 맞나요?
1: 네, 맞아요.
0: 아, 정말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랑하는 우리 가족, 뭐 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범주가 될 수 네. 있잖아요.
1: 믿음의 가족도 있죠.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나의 뭐 어떤 뭐 친정 식구들뿐만 아니라 뭐 목장 식구들도 네. 가족이 될 수 네. 있고요.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1: 그렇죠.
0: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라고 네.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죠?
1: 아, 좋은 우리가 네. 좋은 네. 기회를 허락해드리는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군요.
1: 더 늦기 전에
0: 네네네.
1: 또 얼굴 보고 하기 힘든데
0: 맞아요. 저는 방금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첫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살짝 찔렸던 게
1: 네.
0: 너는 했느냐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알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1: 네.
0: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가족에게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중에 아무 분에게나 네, 내가 참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션을 준비한 건 가정의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 네, 맞아요.
0: 다음 주면 목사님 벌써 끝이잖아요.
1: 그렇네요.
0: 네.
1: 이럴 때만이라도
0: 네.
1: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0: 맞습니다.
1: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서
0: 맞습니다.
1: 가정의 평화가 사랑이 찾아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 메시지를 인증까지 해주시면 이번 정거장에서는 커피 쿠폰이 두 잔이 나갑니다.
1: 와.
0: 네, 세트로 그 사랑 고백한 분과
1: 네.
0: 네, 그리고 와. 본인 함께 나중에 드시라고
1: 네.
0: 얼마나 민망해요. 사랑에만 말하면 그래서 커피 쿠폰 준다고 해서
1: 네.
0: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도 괜찮으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0: 맞아요.
1: 네.
0: 목사님도 제가 모른 척 해드릴 테니까
1: 네,
0: 네 살짝 이렇게 보내시고 인증해 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0: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모님 저 잘했죠? 네, 굉장히 난처하게 네. 만들면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샵 3927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 저희한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보내시고 그 문자를 저에게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살짝 또 한 가지 안내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울산 극동방송에서 이번에 운영위원 수련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극동방송 수련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아주 짱짱한 네, 리조트를 빌려서 와. 모든 그 홀들을 다 빌려서 네. 강원도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와. 진행이 되고요.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방을 다 배정을 해드려서 우와. 네, 또 즐거운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장 먼저 예배와 말씀 찬양이 네. 함께하는 시간도
1: 얼마나
0: 있고요.
1: 얼마나 풍성할까요?
0: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 장기자랑 그리고 우와. 어린이 합창단의 멋진 공연까지 이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네. 개척교회 네. 혹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혹은 가정.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목사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뭐 미자립교회라든지 개척교회 분들에게 네.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나 아는 분 있다. 추천할 분 있다. 혹은 뭐 내가 바로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다 하시는 네.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샵3927번으로 네. 행복.
1: 네.
0: 행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목사님 좀 갈만하지 않을까요?
1: 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바쁘시거든요.
0: 네.
1: 항상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0: 네.
1: 그래서 아유 내가 교회 비우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0: 네.
1: 다녀오셔서
0: 맞아요.
1: 거기에서 큰 힘 얻으시고
0: 맞습니다.
1: 은혜 받으셔서
0: 네.
1: 더 역동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특별히 사모님들하고 꼭 같이 가시면은
0: 그러니까요.
1: 너무 행복한 시간 될 것 같아요.
0: 너무 좋죠. 너무 예, 좋죠.
1: 두 분만 방 쓸 수 있죠.
0: 그럼요. 네, 네. 개별적으로 다 가능하시다고 저는 네. 전에 들었는데 자세한 거는 아마도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정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6월 5일 금요일부터 6월 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1: 네.
0: 네, 6월 5일 금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
1: 1박 2일이네요.
0: 1박 2일입니다. 네. 그래서 별로 부담도 없어요.
1: 그렇네요.
0: 좋은 곳에서 자고 즐거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그런 네. 시간도 보내고 이런 추억을 쌓는 것도 이야, 아주 좋거든요.
1: 저는 지금 이래 그림을 그려보는데
0: 네.
1: 가끔씩 이제 극동 방송에서 뭐 숲속 콘서트라든지
0: 예.
1: 뭐 어떤 행사들을 하면은
0: 네.
1: 얼마나 은혜롭게 풍성하게 그럼요. 깜짝 놀라게 잘해요.
0: 네.
1: 그런데 극동 방송에 수련회면은
0: 네.
1: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0: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안 좋은 거 안 드립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얼마나도 이 사역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겠어요.
1: 네.
0: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정말 그냥 개의치 마시고 일단 한번 신청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참여 행복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샵 3927번으로 행복, 행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문자 번호 몇 번이죠?
1: 네. 샵 3927.
0: 맞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네. 행복. 행복이라고 보내시고 저희 수련회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네, 아이너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이동영님과 김윤희님이 함께 불렀는데 이두 분이 부부예요. 네, 그래서
1: 와.
0: 목소리의 화음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삶의 화음들도 맞춰가시는 그런
1: 네,
0: 분들입니다. 자,
1: 아름답다.
0: 오늘 어제 이제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자체가 가정의 달이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1: 네.
0: 네, 사랑의 문자를
1: 네, 그렇죠.
0: 네, 보내라.
1: 네.
0: 그리고 그걸 이제 인증을 해주시면,
1: 네.
0: 네, 커피 쿠폰을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1: 와.
0: 두분 같이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와, 진짜 문자를 보는데요, 목사님.
1: 네.
0: 사랑의 힘이 이건가 봐요.
1: 이게 진짜 사랑의 힘인가? 맞아요.
0: 웃음꽃이 활짝
1: 네,
0: 피어요,
1: 맞아요.
0: 진짜. 보기만 해도.
1: 따뜻하고,
0: 네.
1: 막, 감동이 있고.
0: 그러니까요.
1: 네.
0: 우리 7320번님께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0: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에게 오늘 16주년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0: 우와,
1: 이야.
0: 16주년 결혼 기념일이세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네, 라고 하시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보내셨대요. 출근한다고 수고했어요. 언제나 인정이보다 소중한 자기야. 늘 고맙고 고마워요. 오늘도 힘내고 저녁에 보아요. 힘내요, 사랑해요. 라고
1: 하트가
0: 하셨는데.
1: 다섯 개.
0: 이야. 근데 인정이가 아마 자녀분 아니신가
1: 네, 그런 것
0: 싶은데
1: 같아요.
0: 서운할 것 같은데요.
1: 조금 서운해도 돼? 괜찮아요?
0: 예. 아,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1: 그래요.
0: 아름답습니다.
1: 네.
0: 우리 4658번님도 한번
1: 네.
0: 소개해 주세요.

0: 있는데요.
1: 사랑하는 진경열 집사님, 가정의 달 5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늦게나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목장 식구분이신가 싶기도
1: 뭐,
0: 하고.
1: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 네. 네. 늦게나마 표현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1: 아니면 또 남편을 네. 이렇게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어떤 관계이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9677번님께서 가족 단톡방에 문자를 좀 남기셨는데 이렇게 보내셨대요. 네.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가장인 남편 정원 공주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더욱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세 분이나 계시네요.
1: 네,
0: 가족 단톡방에.
1: 네. 아.
0: 남편분, 그리고 이렇게 정원 공주한 거 보니까 네. 자녀분이신
1: 네.
0: 것 같고.
1: 그런 것 같네요.
0: 네. 어머니가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단란해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1441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셨대요. 여보, 오늘도 같이 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늘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보내셨다고 합니다. 문자까지 인증을 해주셨고요. 0456번님께서는 이렇게 또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0: 선생님.
1: 아이고,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0: 네.
1: 여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글로 써 보냅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용기를 잃지 않길 기도하고 늘 맛있는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와, 했더니 심지어 지금 아내분이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계시거든요. 어우, 답장으로 아이고 아침부터 감동이네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옵니다.
1: 맞아요. 그렇네요.
0: 네. 진짜. 그래서 사랑은 많이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이제 그 남편에게 뭐 이제 말씀하셨 뭐 정원 공주 뭐 이렇게 하셨던 분 있잖아요.
1: 네네.
0: 네. 그분이 이제 자기 이름이 정원이다. 예, 아 인정이다. 라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네. 자녀분이 아니라 아, 자기 스스로보다 더 네. 사랑한다 이런 뜻이셨나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저희가 잊지 않고 선물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정류장을 저희가 좀 지내면서 목사님 이제 네. 마칠 시간이 또 되어버렸어요.
1: 네.
0: 방송 시간이 이제 4분 좀 넘게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함께 네. 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점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 이 버스가 정류장에 들을 때마다
0: 네.
1: 늘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만남들, 은혜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그 주변에
0: 네.
1: 하나님의 은혜와
0: 네.
1: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있습니다.
0: 아멘.
1: 아, 조금 이렇게 눈 돌아보면 있거든요.
0: 맞아요.
1: 오늘도 찾아서 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조금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청취자의 분의 어떤 사연도 있었고 또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나는 단란한 가정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기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1: 네.
0: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양이든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1: 맞아.
0: 네,
1: 우리는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0: 네.
1: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
0: 아멘. 네. 맞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네, 또 이번 하루를 네, 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다가오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이제 또 다른 네, 또 정류장을 향해서 가보도록 할 텐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이 시간을 이어가 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1: 네,
0: 네. 네. 저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버스에 탑승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오라이.
0: 네, 저도 이제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괜찮은 아침 애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괜찮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와 그리고 우리 주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주님만의 행복한 그런 모든 감정들을 느끼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과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면서 특별히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면서 죽을 이기를 못만하게 되어지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요셉의 부족한 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그렇게 하면 허물이 없는 자로 기억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약함이 있었고 허물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뭐냐 하니까 말에 대한 고자질이 그의 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접빌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구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요셉의 결정적인 그의 인격의 실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형들의 실수를 자기 아버지에게 늘 고발을 하는 고발자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한번 그렇게 말을 하면 몰라도 자꾸 형들의 실수와 생들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어지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그는 자기 중심적인 말을 고백을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의 곡식단이 이제는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꿈을 꾼 자기에게는 참 좋은 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형들에게는 기분이 좀 언짢는 그런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가 기뻤다고 하면 좀 이런 것들은 혼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을 텐데 말이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내용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해와 달을 이야기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꾸짖습니다. 네가 지금 그 꿈을 이야기하면 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너희에게 가서 절을 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형제들이 너희에 가서 어떻게 절을 하게 되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꾸짖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형들은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들의 형들은 마하되 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을 합니다. 예사롭지 않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꿈은 계시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꿈을 꾸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적으로 두 번을 꾸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학증을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어떤 때는 꿈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꿈을 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밥을 먹고 배가 불러서 잠을 자다가 꾼 꿈은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가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모함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꿈으로 응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부부의 말다툼이 일어날 때는 항상 같은 내용의 꿈이 꾸어지는 지난날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꿈을 안 꿔요. 초기에는 개척을 하게 되어지면서 한 번씩 다 말다툼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는 시험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항상 사인을 주세요, 저에게. 근데 저는 그 사인을 몰랐습니다. 그 사인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꼭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셔서 시험을 하도록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먼저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지게 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게 되어지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신의 손을 마음에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 꿈들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좋은 버릇을 가지지 못하고 말버릇이 왜 나쁠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늘 요셉을 늘 칭찬만 하다가 키우다 보니까 늙을 때에 자식을 얻은 자식이다 보니까 너무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더니?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시대 당시에는 왕족의 왕자가 된 아들에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가품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고가품을 옷을 만들어서 입히지 않았는데, 특별히 라헬로부터 태어난 자녀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식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은, 너는 이제 왕족이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채색옷을 입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지가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한 겁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편견과 편애가 이 자식의 양육 패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삶의 생활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열등감, 형제들과의 적대 관계가 되어지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아버지 양육 패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말고 여러분이 자라면서 받았던 지난날의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었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양육을 하고 야단을 때를 따라서는 야단도 칠 줄도 알아야 되고 위로하게 되어지고 그런 양육으로 잘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손자를 키워야 되고 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말씀 암송을 하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육 패턴의 문제, 그래서 편견과 편애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열등감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적대심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요셉을 놓치지 않고 사랑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고자질을 잘하는 기질을 갖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동안, 그는 꿈꾸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고백하면서 그가 자랐다는 겁니다. 17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7세가 되었을 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사는 동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를 양육해 가시고 쓰시느냐?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꿈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이 없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일수록 더 그런 젊은이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에 대한 명확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삶에 주어진 명확한, 확실한 꿈을 꾸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라. 따라서 다시 뭐 하게 하라? 불리듯 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건설을 가지고 살아가고 건설을 가지고 사유

감당하고 건설을 가지고 계속 자신을 개발을 시키고 자신이 주님 앞에 드러지는 삶을 살라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꿈을 꾸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의도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셋째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잘못되어진 이 시대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성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의 삶의 생활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신 것은 요셉은 순수하게 정직함도 있었습니다. 순수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꿈꾸는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냥 못 살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족함이 많은 요셉을 썼었다고 하시면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신 영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위 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여지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다는 말은 왕족이 되는 옷을 입히는 것인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세계 가운데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승리하는 자로 일어나는 자로 변화시키는 자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총명의 영을 주시고 명철의 영을 주시고 권능의 영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드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일 무디 같은 목사님은 그런 비운 것에 참으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생활에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역사적인 인류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가할 때나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왕같은 죄사적인 여러분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임하고 명철의 영으로 임하고 권능의 영으로 임하고 소망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게 하고 기도해야만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하다가 다 하나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예배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게 되고, 예배가 임할 때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예배가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찾아오게 되고, 예배가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소망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절망감은 떠나가게 되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절망은 사라지게 되고,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낙심은 사라집니다. 우울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복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꿈이 많은 사람은 고생이 많다. 따라서 꿈이 많은 사람은 고난이 많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수레바퀴를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를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37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행들이 요셉이 늘 자신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니까 못이 박혔어요. 아 요셉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절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늘 가슴에 더듬다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울렀던 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를 잡아다가 잡아먹었다 하자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었다 하자 말하고 그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여러분 간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꿈을 놓치지 않고 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하고 오게 되면 자꾸 꿈이 상실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돼요. 꿈을 꾸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늘 그의 삶이 제가 이렇게 아는 분의 이야기와 목욕탕에 가지 않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 하시는 분은 자기는 90까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머리 하는데. 그래서 지금 90까지 자기는 머리를 깎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지금 76인가 7이 되는데 머리도 물을 팍 들이가지고 색깔 머리 팍 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아침에 와가지고 운동을 막 엄청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나는 앞으로 90까지 머리를 깎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90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탁구도 열심히 치고 또 그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그 나이에 월지를 쉬는 날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시내가 아니라 경주 시내 막 태우고 있는데 가서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다가 막 지금 이 나이에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면 큰일 나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 이번 주 넘어지가 자빠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토바이는 타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제가 전도 대상으로 늘 기도함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꿈이 있으면 새 일을 자꾸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 땅을 사는 또는 요셉처럼 꿈을 꾸게 되어지면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행제들로 인해서 웅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꾸어지게 되고 꿈을 꾸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아니면 가까운 행제 친척으로부터 그 꿈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인생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따라합시다. 시련은 있어도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좌절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꾸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서 썼을까요? 그런 꿈을 꾸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와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시련 중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와 섭리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었으면, 요셉의 삶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딱 말을 들으면, 요셉의 생애 마지막 결론의 한 문장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따라서 여호와의 손이 뭐한 사람?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는 일어나는 사람이다라고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단점보다 더 강함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단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일어나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 총리로 나중에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서 꿈을 꾸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여진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복을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나와 여러분 요셉 생애를 말하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이런 복이 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의 말씀들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역사하옵소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살에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구원의 주님, 회복의 주님, 부유의 주님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가정.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피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때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믿는 사람들조차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다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전재훈 목사님의 책 오히려 위로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고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요. 아프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부모의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아픈 나를 안아주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매달려야겠죠.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혹시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매달려 보세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도 끝내 우리를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까지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소개했던 그 전재훈 목사님의 오히려 위로라는 책에 쓰인 문장 가운데 또 마음에 남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은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연약한 내 신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뭔가 직설적이면서도 확 와닿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신세 한탄이라고 하죠. 연약한 내 신세.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요. 남들과 비교하면 뒤처진 것 같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내 신세 그대로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겠습니다.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라서 복된 게 아니라요.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 이미 가장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일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아멘. 고난을 돌파하는 힘 찬양이었습니다. 김주열의 곡이었고요. 지선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노래하는 곡이었어요. 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놔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걸. 그러니까 모든 걸 얻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면서 또 울컥한다고요. 찬양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라면서 2481번님이 주셨는데요. 요즘 사업이 참 어려워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들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손 놓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잘 버티시고 잘 돌파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아, 새벽기도 다녀와서 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7716번님. 힘든 일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고난을 돌파하는 힘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네, 너무 좋습니다. 아들의 취업 문제로 몇 달째 마음고생 중이라고 8945번님이 조급해서 자꾸 하나님보다 현실만을 바라봤는데요. 아, 또 다시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또 기도로 아들을 응원하고 더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주셨는데. 그래요. 아들의 취업 문제로 엄마도 마음고생, 가족들도 마음고생, 아들 본인은 또 오죽할까요? 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새힘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975번님이 늘 극동방송 들으며 큰 위로 되고 은혜 만땅입니다. 늘 기도해요. 라고 주셨어요. 그래요. 또이 시간 위에서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864번님도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라고 인사 주셨고요. 2994번님 힘찬 하루 되세요. 말씀 카드도 잘 쓰겠습니다. 라면서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는 오프닝과 말씀 카드에 또 감사의 마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475번님 몸이 좀안 좋은데 극동방송 듣고 힘이 난다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또 힘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목소리로 매일 방송을 해주시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6550번님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병원 대기하면서 문자 보내요. 6427번님, 검사 결과 기다리는 시간 참 두렵네요.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환난 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찬의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두 곡의 찬송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이 찬양 속에 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처럼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만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무너질 것 같은 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시편 91편 15절의 말씀 나눴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정말 진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기쁨과 평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 285에 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 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 277에 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평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좀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와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양읍에서도 변두리 흥리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전도대를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전도팀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된 그런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마을에 나가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주면서 또 복음 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와퍼를 이제 구워서 그들에게 와퍼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꼭 또 다시 와달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관계 정도의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추운 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뽁뽁이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0: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역시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마스크를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은양시장 중심으로 개선도를 하는데 겨울에 추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강 계피살을 끓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추운 데서 이제 판매하신 그분에게서 역시 이제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중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 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최근에 20대 청년, 예,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요. 또 한 40대 젊은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최근에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노하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늘은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전도합시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다에 빠진 사람이 멀리 있는 섬을 발견하면 살아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다시금 헤엄을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망망대해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죠. 결국 그 기도 하나가 끝내 도달할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로 소망의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어요. 네. 오늘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살면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도 기도하게 될 때 눈앞에 낀 그 안개가 싹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죠.
1: 네, 그렇죠.
0: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시작하면 어떨까요?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0: 아멘.
1: 응답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소망과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없나이다.
1: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주한교회를 섬기시는 김철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적으실 때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뜨겁게 기도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면서 찬양 한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크룩스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아멘. 크룩스의 찬양, 내 영혼이 은총입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익명으로 요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몇년전암 판정 받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 재발되어서 또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는 잘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생겨서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기적처럼 살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없도록 그리고 두 아이 옆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자녀분을 둔 어느 부모님의 이 사연이 또 도착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사실 다시 한번 재발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그래도 위로의 말씀과 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분은 제가 볼땐 어머니이신 것 같고, 그
0: 네.
1: 다음에 보통 이 항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재발하고 나면 회복이 안 되는데도 재발 후에도 또 치료를 받으셨다는 거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0: 아멘.
1: 둘째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0: 맞습니다.
1: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두 아이 옆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처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병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주셨고 또 사랑하는 두 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길러오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암이라는 특별한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재발을 해서 또 어려운 시간을 또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0: 아멘.
1: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0: 아멘.
1: 불로 태워 주시고
0: 아멘. 아멘.
1: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을 양육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들을 감당해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0: 아멘.
1: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이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앞날도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0: 아멘.
1: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익명의 성도님,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 치료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엄마로서의 어떤 의지와 또 주님의 은혜가, 네, 지금까지 날들을 이렇게 살아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었구나, 그 말씀에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915번님께서 보내주신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0: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부쩍 많이 피곤해하고 또 오랜 감기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목사님, 감기가 독한가 봐요, 요즘에.
1: 예, 9215님은 뭐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째 계속 기도를 올리시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예, 우리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맞습니다.
1: 연세도 있고 하니까 또 조금 나이가 있어서 힘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합니다. 9215님,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어서
0: 주여.
1: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요즘 들어 또 감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0: 아멘.
1: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얼음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0: 아멘.
1: 빠른 회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앞날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매일매일 기도에 단을 쌓으시는 우리 915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남편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빨리 감기에서 벗어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우리 두 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507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한 주도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신천지에 빠지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곧 저희 교회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속히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이런 소식은 정말 듣기 어려운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
1: 요즘은 톡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작년, 저작년 이제 국가에서 신천지 조사도 들어오면서 지금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제법 빠져나갑니다.
0: 그래요?
1: 예,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0: 오.
1: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교회가 따뜻한 사랑으로 잘 보담을 주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힘을 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9507님, 신천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그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제 주님의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그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0: 아멘.
1: 구원 얻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0: 주여.
1: 영생 얻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 이분이 결단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에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던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품고 그와 함께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이끌어주시고 또 주변에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의

0: 성령이 그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마침 정말 잘 보내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드려도 되나요?
2: 네.
1: 네, 울산 지역에도 이단대책 위원장이시잖아요, 목사님. 네,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해 주신, 네, 이제 곧 교회에 나가실 그분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쵸, 목사님?
2: 네.
1: 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네, 참여가 또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과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요. 더불어 문자 보내실 때 조금 마음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익명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네, 기도 제목 적으실 때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네,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갈게요. 소프라노 신델라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소망의 기도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87번님께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군대에서 코를 너무 골아서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내무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밤에 아들이 다른 분들 먼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 후에 자야 된다고 하는데요. 군대 간지 지금 5개월째인데 친구도 못 사귀고 많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아이고, 사실 공동체 생활하면서 뭔가 이런 생활 습관을 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의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너무 힘들죠, 사실.
1: 예, 이 코골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들죠.
0: 네.
1: 왜냐하면 자기 혼자 코를 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꾸 사람을 좀 멀리하는 경향도
0: 맞아요.
1: 있고,
0: 네네.
1: 또 주변 사람들이 또이 사람도 일부러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0: 아휴.
1: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군대 간지 5개월이라고 하는데 자대 배치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또 기회를 주셔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군대는 또 여러 가지 부서도 있고 또갈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0: 네.
1: 하나님께서 뭐몇 사람 없는 데 가면 되니까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087님, 코골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지금은 군에 입대해서 5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내무반 생활 속에 잠자야 되는 모든 동료들에게 참 코골이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다 자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잠을 자는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0: 주여.
1: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든지,
0: 아멘.
1: 아니면 동료들이 피해받지 않는 다른 장소로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남은 군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일을
0: 아멘.
1: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과
0: 아멘.
1: 시련의 군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0: 아멘.
1: 기도하는 부모님과 모든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름다운 역사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0: 아멘.
1: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 사실 자녀의 그 어깨 위에 얹은 먼지만 봐도 털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의 또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테니까, 네, 믿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진규 성도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할게요. 저희 아들 박지원,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요즘 좀 결혼에 대한 나이가 좀 늦춰지기도 했습니다만, 마흔에 가깝다, 이렇게 마흔이 넘었다라고 하시면 더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목사님.
1: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들도 만 1살인데, 예, 지금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0: 네,
1: 때가
0: 아멘.
1: 되면 만나겠지요. 근데
0: 아멘.
1: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0: 아멘.
1: 좋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니까
0: 네.
1: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진규 성도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흔이 넘어서 결혼 정년기를 넘어가고 있사오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짝을 붙여주셔서 예수 안에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0: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의 그 친척분들 중에도 아직 이제 아마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또 오빠가 있거든요. 사촌 오빠가. 근데 위에서 같은 마음으로 저도 잠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규 성도님 또 아드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언젠가는 또 아리답고 아주 또 어여쁜 그런 며느님을 보시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때까지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마지막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치매기가 있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이 어눌합니다. 일상생활이 힘든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지만 사실 얼마나 불편하실지가 좀 네,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서 쓰셔서 또 보내주셨을지 네, 그 마음이 좀 와닿기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위해서 좀 위로의 말씀과 또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치매기가 있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은
1: 네.
0: 또 조금 나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말이 어눌하다고 하시는데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찬양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에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치매기로 말미암아 일상생활도 힘들고 또 말이 어눌해서 또 말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1: 아멘.
0: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입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사옵고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익명의 성도님 그리고 같은 또 그런 상황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있다면요 목사님,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 아멘.
0: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창밖 너머로 해가 살짝 비쳐오는 것 같거든요. 이제 흐린 날씨가 오전 중에 좀 지나고 햇빛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은혜가 정말 흐린 구름이 지나가고 햇볕이 다시 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빛이 비추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

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20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핵심 신앙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평을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 전격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해외 오지 등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모바일 의료 안전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오히려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교회가 신본주의적 관점을 확립해 기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불신자나 교회를 주저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공동체에 먼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이끄는 미국 서부교회들의 급진적 환대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고성과 소음, 공포감 조장으로 비판받던 거리 노방전도가 친근한 디자인과 문화적 접점을 활용한 소통의 언어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순절 교단의 핵심 신앙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평을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 전격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는 어제 경기도 군포 한세대에서 기후위기 시대와 오순절 공공신학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학자들은 성령운동의 범위를 개인의 영성을 넘어 탄소중립실천과 창조세계 전체의 치유로 넓히는 생태적 오중복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빅터리 말레이시아 성경신학교 총장은 아시아 오순절교회가 그동안 성장에 비해 공적 참여를 뒷받침할 신학적 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유입된 왜곡된 정치신학이 교회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며 미래세대 지도자들에게 사회 분별력을 길러주는 성령론적 공공신학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형건 영산신학연구원 학장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역 전통을 언급하며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회적 책임 속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개인 구원에 머물렀던 성령운동을 문명사적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한국교회의 신학적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단체 측은 기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해외 오지 등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모바일 의료 안전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기감 선교국은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 본부교회에서 한

한국 의료재단 메디 컬렉션과 협력 회의를 열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국내 종합 건강 검진을 예약하고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교국이 교단 선교사 데이터를 제공하면 플랫폼 기업인 메디 컬렉션이 시스템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기부형

황병배 선교국 총무는 이번 의료안전망 가동은 교단이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의료와 생활, 경제와 교육 등 KMC 4대 안전망 구축 사업의 핵심 출발점이라며 만여 명의 본토 목회자와 세계 선교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정 의료 지원을 받도록 안전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오히려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교회가 신본주의적 관점을 확립해 기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학적으로 본 AI 기회인가 위협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승구 합동신대 석좌 교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긍정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확산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술의 유용성은 수용하되 영적 차원을 훼손하는 발전은 명백히 거부하는 하나님 중심적 관점만이 인간의 생명과 참된 인간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종배 한세대 교수는 AI 시대의 본질적 질문을 효율성이 아닌 윤리적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공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술원장 손인웅 목사 역시 AI가 영혼을 지닐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문명적 전환기 속에 기독교가 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와 문명의 방향을 형성할 교회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속 인간 존엄성의 수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학술원 측은 전했습니다. 불신자나 교회를 주저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공동체에 먼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이끄는 미국 서부교회들의 급진적 환대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미국교회 탐방팀이 최근 방문한 애리조나주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는 주말 잔디구장에 스포츠 중계 화면을 틀고 바베큐를 구우며 비신자들이 교회 부지에서 관계를 먼저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선소속 후신앙의 접점 사역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인근 센트럴 교회는 로비에 언제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침례탕을 상시 배치해 실패와 상처를 안고 찾아온 이들을 격식 없이 품어주는 급진적 환대로 매주 2만여 명이 출석하는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이스트사이드 교회는 재정의 15%를 구제와 선교에 고정 지출하며 지역사회 100만 끼 식사 프로젝트 등으로 환대를 구체적인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 교회의 화려한 외형이나 설비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문화와 필요를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히 읽어내고 접점을 찾아낸 목회적 본질을 한국교회가 깊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고성과 소음, 공포감 조장으로 비판받던 거리 노방전도가 친근한 디자인과 문화적 접점을 활용한 소통의 언어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20년 넘게 복음을 전해온 임요한 목사는 최근 한 유명 유튜버로부터 아기자기한 글씨체와 만화체 그림이 담긴 팻말을 선물받은 후 청년들이 인증샷을 찍고 외국인들이 먼저 다가오는 등 현장 분위기가 호의적으로 급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복음이 자칫 지옥에 대한 협박으로 비춰 다음 세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교회들의 변주도 잇따라 광주 학일교회는 버스킹 공연에 뽑기 게임과 야광봉을 결합해 비기독교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문화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학 및 공공신학 전문가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구호가 과거 전쟁 직후 시대적 위기 속에서 사용된 문구인 만큼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신념을 전할 경우에는 무례와 정죄가 아닌 배려와 예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의 언어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비는 그쳤지만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0: 오후부터는 차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으나 흐린 날씨는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19도, 습도는 72%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아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3: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2: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3: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4: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매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평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좀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와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양읍에서도 변두리 흥리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전도대를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전도팀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된 그런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마을에 나가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주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와퍼를 이제 구워서 그들에게 와퍼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에서 기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꼭 또 다시 와달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관계 전도의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추운 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뽁뽁이를 이렇게 빨아들인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역시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마스크를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은양시장 중심으로 개전도를 하는데 겨울에 추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강 계피살을 끓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추운 데서 이제 판매하신 그분에게서 역시 이제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

0: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중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 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최근에 20대 청년,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요. 또 한 40대 젊은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최근에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노하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늘은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전도합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곡자 돈 모엔에게는 찬양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984년 겨울, 그의 처형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아이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요. 9살 조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조카를 잃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돈 모에는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찬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되네요.
1: 잠언서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네. 뭐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데 이 길,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경의 길이라고 보는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못 들을 수가 있지. 그걸 다시 성경을 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길로만 잘 따라가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 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SF 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 글로브 대표로 계시는 장경익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경익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3: 우리 정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2: 네, 맞습니다.
3: 한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방식, 예수 믿고 살던 방식 좀 변했어요?
2: 뭐 큰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그전에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2: 네, 네, 맞습니다.
3: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 옛날에 교회 안 댕길 때하고, 네, 지금 댕길 때 내가 왜 여태 교회를 안 나갔나?
2: 제가 밖에서 보던 교회하고 제가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보던 분위기는 저의 생각에 차이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를 이제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3: 그러면 이제 장 대표께서는, 네, 뭐 뻔하게 교회 안 댕겼으니까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 안 댕기는 분이고.
2: 맞습니다.
3: 또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거고요.
2: 네, 네.
3: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고.
2: 네.
3: 그럼 지금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네, 댕긴다. 아내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2: 실은 제가 그 앞전에 저희 신축 건물에 저기 목사님께서 직접 대방해 주셔서 신방 기도를 드려,
3: 예,
2: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족들이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장 대표께서, 네, 전도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네, 맞습니다.
3: 그 사람이 같은 동네 살죠?
2: 네, 맞습니다.
3: 예. 예. 근데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2: 아, 제가 그 저기 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려면 시공사가 있어요.

0: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대표님이 정정현 장로님이셨습니다.
1: 네. 예. 그 시공사 대표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분의 전도로 또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처음에 그러면 장로님으로부터 네.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0: 그때 당시는 좀 처음에는 마음에 확 안 닿았죠. 닿지는 않았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정종회 장로님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또 정종회 장로님께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아 제가 한번 나가 보겠다.
2: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댕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네. 부인께서 좀 의아할 텐데 그걸 네. 어떻게 지금 무마를 하고 있어요?
0: 제가 이제는 장점이 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하고자 하면은 좀 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서로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서로 뭐 그렇게 그 전까지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서로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가끔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1: 그러세요. 네. 네. 그래도 뭐 집안에서 가족분들의 큰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감사하네요. 네. 네. 네.
2: 그러면 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네. 그 사업을 네. 역시 무슨 재료 헌금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네. 처음부터 그거 시작하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해가지고요. 토목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 섬유 관련 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장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소액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이제 그 일에 시작해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2: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가보니까 네. 천의 대표 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네, 네. 또 만드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뭘 만들어요? 스카프스 버텀, 넥타이.
0: 아 저는 스카프는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저기 지금 아나운서께서 장착하신 옷 있잖아요. 의류.
1: 네.
0: 그 원단, 저거에 대한 원단 완제품을 제가.
1: 아, 의류 네, 원단을 네. 만드는 예, 사업을 예, 하시는군요. 예, 예, 예. 네.
2: 그런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양복 해 입을 때 뭐 네. 이태리 게 있고 네. 독일 게 있고 뭐 네. 국산 모직, 제일 모직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주로 관계하는 기지가 네. 예를 들어 미은이로 한 건지 세옷으로 한 건지 다 해요?
0: 네, 다 합니다.
2: 그럼 네.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0: 실크고요. 실크고 이제 면직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쪽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께서 안에 셔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선염 스트라이프라는데 면 선염 스트라이프 그런 셔츠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에 들어가는 이제는 뭐 이제 점퍼 단이라든지 뭐 그런 거.
2: 그래 지금 그럼 이제 그 업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더 크게 확대를 할 생각은 없어요?
0: 아 생각은 요 근래에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 진행은 됐다면 이제 해외 사업을 하나 꾸려가지고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1: 네.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대표님의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됐군요.
1: 네.
0: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인도로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경균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0: 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또 목사님과 인사도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군요.
1: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이 되게 좋게 와닿았고,
0: 네.
1: 목사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0: 아,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1: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정균 장로님이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아서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쪽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
0: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2: 근데 성탄절 때 침례 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된

0: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네. 거룩하고 네.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0: 네네,
1: 찍은 사진이.
0: 네, 예, 예.
1: 예.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보면은 네. 뭐라고 그러실까?
0: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도 네. 보여줬고요.
2: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0: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아. 뭐 그런 얘기.
2: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예배에도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0: 우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 아멘.
0: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2: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아,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2: 쉬지 말고
0: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2: 아멘. 네. 그 말씀을 요즘 네. 늘 새기고 계시는군요.
0: 그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 기도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집에서는.
0: 죄송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
0: 예, 예.
1: 그래도 그들 때가 빨리 와야죠.
0: 예, 예, 예. 예.
2: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항상 뭐 네.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사야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2: 네.
0: 그런 생각으로 살.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회사가.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0: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때 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시겠어요.
0: 저희가 뭐 시장 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저희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돼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 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1: 네.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0: 아멘.
2: 아멘.
1: 그래서 여기서 내가 11조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 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네. 90%

0: 피로를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1: 감사합니다. 아멘.
2: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1: 아,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지금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같이 합치게 됐어요.
2: 네.
1: 그 중간에 이제는 그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0: 동업을
1: 예예 17년을 같이 한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수인계 받아라 그래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 네,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1: 네네,
2: 네.
1: 네.
2: 사업을 하다 보면 참 네.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1: 네.
2: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1: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2: 예.
1: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원천안대교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2: 네.
1: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균 장로님 만나서 원천 안디옥교회에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다 각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네. 또 깨닫게 되셨
0: 근데 이 방송을
2: 주셨군요.
0: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1: 네.
0: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1: 네. SF 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2: 네.
0: 그러면 네. 옷도 만들어요?
1: 아, 옷은
0: 안 만들고
1: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0: 주로
1: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0: 원단의 완제품.
1: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정말 은혜와 감동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 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증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2: 그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선님 감사합니다.
2: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스승의 주일이래요. 우리에게는 스승 두 분이 있어. 육적인 스승하고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육적인 스승은 우리 어머니요. 갓나서 우리가 뭐랑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도 어머니의 지혜를 보면 애들이 아프면은 의사요, 엄마가. 참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위대한 교육자로서 어머니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무릎에 교실에서 낙제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머니의 무릎이 아기의 침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이토록 훌륭한 교사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드리죠. 인간의 첫사랑을 아는 것은 어머니요.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입술은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우리들의 애인이 어머니요. 그 어머니 무릎은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었죠.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한국말을 먼저 배우느냐 영어를 먼저 배우느냐 뭘 먼저 배우겠어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첫 배우는 게 영어예요. 첫 마음이. 그 다음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한국말 저절로 배워지죠.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 말을 계속 쓰어가면서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영어 ABC도 모르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영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어머니요. 아파도 어머니에게 가고 외로울 때도 어머니한테 가고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건 엄마. 그 품에서 우리는 용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돌아갈 내 고향은 어머니 품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도 못 나오고 구구법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누가 어머니를 도망가게 하지 않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한번 가시면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어머니에게 휴가를 줘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제지간에 이미 우리나라는 혼탁해졌다고 그러죠. 제자가 선생을 가리키는지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총장실을 때려부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 대한민국,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현실에서 어떠한 교육이 창주될 수가 있겠나? 우리가 어려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은 없어진 지 벌써 오래갔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스승이 있다면 영적인 스승 또한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하고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로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가장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같은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과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제자 플라톤이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역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훌륭한 스승이 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가서 택시를 잡아탔는데 택시 선생이라고 그래서 택시 선생님 기겁을 하더라고. 나 선생이 아니다, 난 택시기사다. 일본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센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안 쓴대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나 지게끈 보고도 김선생, 이선생, 박선생, 홍선생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칭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장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스승이나 선생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님, 제자, 가르치고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데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쫓는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남을 가리키지.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천천지 한이 돼가지고 자식 때에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기네들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애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죠. 사과밭 하는 사람은 사과 과수원도 팔고 뭐 소도 팔고. 하나님께서 유대 격언에 물고기 세 마리를 주면 하루는 먹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를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는 게 엄청 많으시더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학생, 학시극도 알아야 하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 범절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스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도지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성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장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면은 그것은 잘 되는 나라예요. 제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라고 하는 거지 있지. 인간은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조그만 애들을 좋아해요. 뭐 냄이 누가 가다가나 조그만 애만 보면 내가 멈춰요. 이 다음에 제가 자라서 뭐가 될까? 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 야, 내가 여학교에 가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들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적에는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2,000명, 5,000명이 교정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는 그때 봤을 때 아, 쟤들이 엄마나 되면 우리 엄마는 애를 열흘 낳는데 쟤들은 몇이나 낳을까. 이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80년 내지 100년이면 대한민국이라고는 존재는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애 하나 낳는데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1억을 주더라.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는 애 많이 낳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감정을 잘 이해하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도 스승이 되면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 홍 목사?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어디 신방 가기도 게을러서 안 가고 뭘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참 바울사도처럼 매도 많이 맞고 감옥소에도 많이 댕겼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스승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백해무효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죠. 참 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내가 했다고 교무실에 가서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고 나왔는지 그 선생 아예 난 미워서 서양사 선생이요 석만균 선생이라고 그 나 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앉았는 애들 다섯 명을 교무실에 데려다가 그때는 우리가 나무총으로 연습을 했다. 그 나무총을 여기 무릎에다 놓고 꿇어앉으라고 그래서 한 5분만 꿇어앉으면 못 견뎌요. 그래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와서 따게 때리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배우면서도 그 선생님은 서양사는 잘 가르치더라, 역사 선생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 6학년 담임선생님, 자기가 일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국어책을 갖다 읽히는데 누구든지 잘못 읽으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그때 내가 그 국어책을 다른 애가 잘못하면 일어나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그 선생님 덕분에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6학년 유근홍 선생님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어는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때 배운 그 국어 철자법이나 읽는 법을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아 후에 하나님께서 나 목사시키기 위해서 그 선생님 반에 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런 켈러,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래클랩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 세계에서는 대단한 경탄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헬런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러번,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는 삼중고에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앤 설러번이 자기 일생을 헬런 켈러 위해서 사랑으로 바쳤고 시간으로 바쳤고 은혜로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국의 응변대회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미스 마카온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고 고등학교 때는 미스 마크빈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영어를 배웠는지, 그래서 응변대회 나가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들 덕분이었어.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라고 그랬어.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

청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설교와 공부 시간 강의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일부터 교실에 들어가시기만 강의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지요. 조용한 장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죠.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어두운 장소지요. 하박국은 파수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장소요. 세리는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별의 장소고요. 순교사들은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는 방에 들어가 성경 한 장을 읽고 펼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방에서 무슨 사람 얘기 소리가 나더래요.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 하루를 시작한다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누구 가리키기 전에, 자녀를 가리키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 배워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본을 보여줘가지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더욱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무리 목사님이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주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알고 비천에 거하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고
남인에게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와 떠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고독과 죽음의 상징이요, 용서와 인내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태 제자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었으니 십자가를 잘 진 사람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도 십자가를 알게 됐죠. 누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매여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스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1년을 두고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두고 사람을 심어라. 영원을 두고 말씀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 예수님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스승인 베르톨도 더 조반이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는 조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뭐 여행 멀지도 안 갔어요. 술집을 갑니다. 그 앞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14살 때요 선생님을 따라서 문화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스승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만으로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 간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손을 잡고 자주 큰 교회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가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 세 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0: 하여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 인간의 창조 목표가 도지사 되라고 사람 시킨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어. 나 목사 되라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창조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학식을 많이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잘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 한 번 정도 생각해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번호 055 366국에 2033번 지역번호 055 366에 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 254에 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 285에 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 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 277에 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최근에 TV를 봤는데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연예인들이 수영, 스노우클링하는 방송을 봤어요. 이야, 정말 시원해 보이고 저도 물속으로 막 풍덩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에서는 안전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조심해야죠. 만약 누군가 물에서 사고가 나면 막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응급대원이 출동하면 그 사람 힘이 거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 몇 번 설명하셨는데, 사고 난 사람이 힘을 쓰면 오히려 잘못 빠져나오고 잘 못 빠져나오죠. 응급대원이 그때 들어가면 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힘이 빠졌을 때 응급대원이 사고자를 끌어내면 비교적 손쉽게 함께 물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응급대원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말이죠. 내 힘이 빠져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힘을 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에서 사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막 다 힘이 막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좀 힘 좀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우리 삶의 응급대장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간파한 사람이죠. 자, 거기 있죠, 거기. 힘 좀 빼고요. 자, 우리 하나님 손 꽉 잡아보자고요. 김정선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 빼고, 힘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주님 손을 쫙 잡고 일어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보면은 힘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보 때그힘 빼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잘안 돼요. 인생의 초보도 그렇죠. 처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힘이 좀 빠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데, 힘좀 빼려면 여러 뭐 어떤 시행착오도 좀 겪고 경험을 좀 해야겠죠.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9826번님, 저도 힘을 빼야겠어요, 피디님. 그러게요. 힘 빼는 뭐 약, 뭐힘 빼는 기술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할 때나 인생의 지혜, 뭐 이런 거, 힘 빼는 지혜. 아, 이거는 쉽게 안 되고 막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고 깨닫고 그래야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 20 2일,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저랑 소통할 수 있고, 신청곡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 어떻게 업로드 하셨죠? 지금 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셨죠? 핸드폰에 지금 다돼 있죠, 여러분? 극동방송이라고 어플 스토어에 이렇게 검색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조금, 예, 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면 글도 무료로 남길 수 있어요. 자, 전남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고, 아들이 5년 방학생, 지금 대학생 4학년. 지금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빨리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가기를. 아, 그렇구나. 5년 방학생. 방학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도 좀 아들에게 살짝 좀 들려주시고, 작전을 잘 짜서 저한테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많이 덥다고요. 6235번님. 그러게요. 우리 이제 막 물놀이

0: 네, 생일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은이뿐만 아니라 5월 22일 이번 주에 생일이 있으셨던 분 진심으로 3개라에서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많이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샵 1069 수신 문자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3개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가족에게 꼭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꼭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0163번님의 아들도 생일이었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름도 한번 보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가족전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시부모님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어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이 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용감한 며느리. 자, 우리 시어머니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임님 되시나요?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그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해요.
1: 네.
0: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지금 혹시 남편분하고 같이 계시나요?
1: 예.
0: 옆에 계세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우리 며느리 서은희, 며느리. 우리
1: 예.
0: 서은희 씨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인데요.
1: 예. 예.
0: 극동방송에다가 우리 시부모님 사연을 보내.

0: 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선물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뭔 사연인지 궁금한데.
0: 뭔 사연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알죠.
0: 어떻게 아세요?
1: 지극세 방송.
0: 어떻게 아세요?
1: 아유, 한 번씩 TV도 보고 그래요, 제가.
0: 저희 라디오인데.
1: 아,
0: 예?
1: 라디오예요?
0: 저
1: 아니요.
0: 라디오.
1: 아, 방송이니까 라디오네.
0: 라디오.
1: 아,
0: 라디오 혹시
1: 예.
0: 들어보셨어요?
1: 라디오는 안
0: 안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1: TV는 봤어, 내가.
0: TV는 봤는데, 혹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0: 광양.
1: 예.
0: 광양이시구나. 예. 어머님,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1: 그럼요.
0: 언제요?
1: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0: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1: 우리 아저씨도 다니고, 우리 아저씨 군대에서 다녔다
0: 군대에서
1: 하더라고.
0: 다녔고,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은 안 다니고 계시고,
1: 지금은
0: 지금은
1: 조금
0: 잠깐,
1: 상처를 좀 받아서 안 가.
0: 상처를 받아서 누가, 본인이 아니면 남편분이요?
1: 내가.
0: 아, 우리 어머님이 상처를 좀 받으셨어요?
1: 사람한테.
0: 사람한테. 아, 그래.
1: 남편도 그렇고.
0: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앞집 사람한테.
0: 앞집
1: 별로.
0: 사람한테?
1: 네.
0: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받으면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1: 아니,
0: 진짜.
1: 아프니까 피하게 되더라고.
0: 괜히, 맞아, 맞아.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안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안 다닌 지한 3년
0: 3년
1: 됐어요.
0: 됐어요. 아, 그래도 막 30년 되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전화를 선물 때문에 드렸는데 일단은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남편도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1: 나도 저쪽으로 갔네.
0: 남편도 좀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세요.
1: 당신 이쪽으로
0: 이쪽으로
1: 와보세요.
0: 와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바꿔도 돼요. 스피커폰으로.
1: 예. 지금 폰으로 바꾸고
0: 스피커폰.
1: 있어요.
0: 바꿀 줄
1: 말씀해주니까
0: 아세요?
1: 선물을 보르네, 극동방송.
0: 자, 우리 아버님.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합니다.
1: 아, 예.
0: 예쁜 며느리가 우리 부모님 사연 줘가지고 당첨돼서 선물 드리려고 전화 걸었어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예.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두 분이서 하나씩 골라보세요.
1: 하나씩 주는 거예요?
0: 하나씩, 하나씩. 두 개. 자, 갑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그 다음에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그 다음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하나씩 고른다면.
1: 저는 견과류.
0: 견과, 오케이. 아버님은 견과. 어머님은?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를 제가 걸었는데, 그 사연 내용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또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교회를 갔으면 하는 그 사연을 보냈어요.
1: 그래, 우리 착한 며느리.
0: 착한 며느리죠? 직접 한번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며느리 나오세요, 며느리.
2: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1: 고마워.
0: 자, 우리 며느리 맞죠? 며느리 목소리. 예.
2: 네.
0: 자, 아버님, 어머님.
1: 네.
0: 그, 지금 라디오 생방송이에요. 라디오 생방송.
1: 예.
0: 라디오 생방송 중에 지금 이렇게 옆에서 며느리가 지금 듣고 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0: 전국 생방송.
1: 예.
0: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가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 영광입니다, 영광.
0: 영광입니까? 그래요. 자, 우리 며느리가 금방 짧고 굵게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요.
1: 네.
0: 오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아까 그 아픔이 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님을 1대1로 오늘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1: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서은이님, 서은이님은 어디서 하세요?

0: 저는 목포에서 살고
1: 아, 목포에
0: 있습니다.
1: 계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니까 한번,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할래요?
0: 네.
1: 자, 아버님, 어머님.
0: 네.
1: 며느리 얘기 들어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멀어져요. 가까이. 전화기 가까이. 자, 우리 서은이님, 며느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자,
0: 아버지,
1: 얘기하십시오.
0: 어머니, 제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애쓴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지도 못하는데,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2: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0: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가셨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매주 일좀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 항상 매년 추도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전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문으로,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 그래.
1: 야, 어머님.
2: 네.
1: 며느리가 아주 그냥 찐이네요, 찐. 응?
2: 네, 우리 며느리 착하고,
1: 그러니까
2: 곱고, 그래요.
1: 진짜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네요.
2: 맞아요.
1: 와, 우리 두분 정말 너무 축복이고 우리 아들도 횡재네요, 아들도. 응?
2: 네.
1: 아버님,
2: 네.
1: 며느리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응?
2: 제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며느리 생각은 알고 있었지만, 실천을 못하고, 타일핀 누르다 보니까 벌써 한 2, 3년? 이게 공부를 못 나갔어요. 이번에 좀 각성해서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분 정도 소요되는 기도가 있어요. 저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 저 따라서 아버님도요. 좋으신 하나님,
2: 도우신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잡아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맺는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우,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선택하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손 뻗고 계시니까, 이번에 딱 결단하셔가지고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나가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로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광양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나가는 겁니다. 손가락 약속. 약속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전달이 되네요. 전달이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0: 우리 부르면서 끝낼까요? 예?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나의 갈길 다가도록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머님이.
1: 예.
0: 왜이 찬송 좋아하세요?
1: 아니, 좀 뜻이 깊어서.
0: 뜻이 깊어서?
1: 예.
0: 어떤 뜻이 깊어서요?
1: 응?
0: 어떤 뜻이?
1: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응?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응. 항상
0: 그렇죠.
1: 마음은 있어요, 다닌
0: 항상
1: 사람과.
0: 마음은 있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지는 게 그게 참안 되죠.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사인, 강력한 사인 주실 때 그때 이제 딱 움직이셔야 돼요.
1: 네.
0: 알겠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나가시고 극동 방송도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한번.
1: 예.
0: 극동 방송 우리 며느리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극동 방송 들으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알겠죠?
1: 네.
0: 우리 나현종 아버님, 김영임 어머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잘 다녀요. 이런 소식 제가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며느리 서은이님

0: 오늘이 워십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족 영상 새깨라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뿌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마구마구 뿌려주십시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에 아까 그 며느리와 부모님의 통화 들으면서 많은 분들도 감동받으시고 어제 저녁에 장인 장모님 길이라 울산 처가에 갔는데 처남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년부터 제사 차림하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감사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울산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면서 극동방송 열렬 팬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 믿음의 가정 가문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며느리의 시부모님 사랑이 느껴져서 같이 울었다고요. 0517번님, 8533번님, 믿음의 명문가 집안 되시길 기도한다고. 며느리 너무 예쁘네요. 눈물 납니다. 울컥한다고 9250번님도요. 자, 이 시간에 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같은 친구. 친구가 또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동규님이네요. 이동규님. 신호 갑니다. 친구 요청자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구 사이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님 되시죠?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0: 예,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이정욱 친구.
1: 예예. 예.
0: 아시죠?
1: 예.
0: 친구가 저 방송하고 있는데.
1: 네.
0: 이동규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무슨 말이죠?
0: 예?
1: 무슨 말이지요?
0: 아, 그러니까 네, 친구가 네, 우리 이정욱 씨가 이동규님 네. 사연을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셔서.
1: 네네. 네.
0: 그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예예.
1: 예예. 예.
0: 지금 우리 이정욱 씨가 좀 얘기해놓지 않았나요?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아니요, 그냥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거니까 끊어. 아, 전화를 받으라고. 바쁘니까 끊으라고.
0: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전화 갈 거라고.
1: 예.
0: 받아. 아, 그냥 다 끊었어요?
1: 아니,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0: 말도 안 하고.
1: 방송국에 전화 갈 거니까.
0: 예.
1: 예, 전화 받으라고.
0: 완전 화끈한데? 어딥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1: 예? 아, 저 지금 경남 창원입니다.
0: 창원.
1: 네네.
0: 야, 극동방송에서 전화 한번 받아. 아, 그냥 팍 끊었어요?
1: 예.
0: 아무튼 예. 잘 받으셨어요.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습니까? 창원에서.
1: 아니 지금 저 창원에서 아이고 지금 전화 받은 데는 경주고요.
0: 아, 지금은 경주. 예.
1: 애들이랑 그 오늘 놀러 왔다가.
0: 아.
1: 네네.
0: 야, 또 경주 좋은 곳 가셨구나. 이제 극동 방송 아, 어떤 곳인 줄 아세요?
1: 아, 네, 알죠. 그 기독교 방송.
0: 그렇군요.
1: 네네.
0: 이정욱 씨하고는 어떤 친구세요?
1: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0: 예,
1: 네, 친구.
0: 친구.
1: 네네.
0: 혹시 교회 친구는 아니에요?
1: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0: 예,
1: 그 뭐고 이정욱이가 자기 다니는 교회 가보자고 해서
0: 예예.
1: 예. 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죠.
0: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1: 네네네.
0: 좀 다니다가
1: 지금 뭐
0: 지금은 안 네, 다니고
1: 한 20, 30대 바짝 다니다가
0: 지금은 안 네, 다니고 있고
1: 예, 네, 지금은 잠깐 휴식기. 네, 뭐 잠재기
0: 상당히 네. 길어요 지금 잠재기 휴식기가 예 아. 우리 이정욱 씨는
1: 네.
0: 계속 교회를 잘 휴식기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극동 방송도 아, 듣고
1: 예 네, 그렇죠 이정욱이는 예. 그 울타리 자체가
0: 예예그
1: 안에 있는 울타리고
0: 아예
1: 네, 저는 이제 야생 울타리
0: 야생이구나 울타리가 네, 없구나
1: 네.
0: 좀 울타리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아, 뭐 충분히 사연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니까 자 선물 네네. 제가 불러볼 테니까요. 여기서 선물 네. 하나.

0: 하나 골라보십시오.
1: 네.
0: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 그 다음에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와, 주얼리는 어떤 건데요?
0: 주얼리 이제
1: 주얼리.
0: 뭐, 주얼리 이렇게 그 쿠폰으로 드리면,
1: 네.
0: 이렇게 뭐 귀걸이나 이런 걸로 목걸이나 뭐 이렇게
1: 네.
0: 교환하는 거예요.
1: 아, 주얼리 좋아?
0: 주얼리 좋아? 옆에 아내
1: 아,
0: 있어요?
1: 와이프. 예, 네, 와이프.
0: 어, 예.
1: 예, 네, 그래서 이왕이면,
0: 예.
1: 와이프 원하는 거.
0: 예.
1: 예. 네.
0: 어, 주얼리로?
1: 예, 네, 그러면 주얼리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주얼리로 하고 그러면은
1: 네.
0: 아내 주시고 본인은 또
1: 네.
0: 뭐? 본인은 또 어떤 거요? 아까 거기서 또
1: 아.
0: 그런다면.
1: 아까 그 뒤쪽에 뭐 있던데.
0: 저는 이동규님 드리고 싶거든요. 꼭 드리고 싶거든요.
1: 아.
0: 뒤쪽에 레모나,
1: 네.
0: 화장품, 캡슐 세제, 주얼리, 견과, 커피, 약과, 연어, 김치, 김부각, 유산균, 소곱창 전골. 이렇게 있었어요. 끝에서부터.
1: 그리고 화장품 하겠습니다.
0: 화장품.
1: 예, 그 남자 거 맞지야?
0: 남자도 써도 되죠. 그렇죠. 뭐,
1: 예,
0: 미용실도
1: 어린이네 거
0: 있고.
1: 아니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자, 화장품
1: 네네.
0: 보내드릴게요. 자,
1: 아,
0: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정욱
1: 네.
0: 친구가 옆에
1: 예.
0: 연결이 돼 있었는데,
1: 아.
0: 아, 지금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지금 도망간 건지. 예.
1: 아,
0: 옆에 지금 이정욱 씨가 있었는데,
1: 네네. 네네.
0: 이정욱 씨의 사연 내용은
1: 네.
0: 우리 이동균 친구가
1: 네.
0: 다시 예수님 믿고 꼭 같이 교회 다니자. 이런
1: 아.
0: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지금 방송국에 보냈고, 제가
1: 네.
0: 지금 전국 생방송 중인데,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를 걸었어요.
1: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0: 예, 전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아,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욱 씨가 지금 전화가 끊어졌는데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정욱 씨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정욱 씨한테. 덕분에 지금
1: 아,
0: 방송
1: 이정욱.
0: 탔는데. 예, 이정욱.
1: 아, 이정욱. 아, 사랑하는 친구 이정욱아. 고맙다. 덕분에 내, 평생 처음으로 방송이란 걸 하면서 오네. 아, 안 그래도 맨날 만날 때마다, 같이 가자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0: 예.
1: 좀만 기다려봐. 내좀 이게 잠재기 휴식기 좀 끝나면 조만간인 것 같다.
0: 네.
1: 같이 가서, 점심 먹자, 교회에서. 네.
0: 아유, 그래요.
1: 고맙다. 고맙고 사랑한다, 이 친구야.
0: 와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교회밥 맛있잖아요. 그쵸?
1: 그쵸,
0: 예?
1: 그쵸.
0: 예?
1: 예, 네, 맞습니다.
0: 지금 휴식기가 좀 너무 길어요, 근데. 휴식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 이제 친구 때문에 이렇게 친구 덕분으로 이렇게 전국 방송 타는데,
1: 네.
0: 저희 방송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송이거든요. 그분이 오늘 딱 찜하신 거예요, 오늘.
1: 아,
0: 이동규님 찜하셨어요. 지금 다시
1: 네.
0: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이정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고 친구랑 마음속에 그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1: 아무튼
0: 예.
1: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아내는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1: 아내는 아니 없는 걸로 알고
0: 아무튼, 자,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분이면
1: 있어요.
0: 됩니다. 사랑의
1: 네.
0: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동규님.
1: 네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규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정욱 씨하고 같이, 창원에 있나요?
1: 아, 뭐 사는 데는 뭐 창원 진해인데,
0: 네네.
1: 예, 정욱이가 저희 집 근처에 교회를, 예, 제일 큰 교회를 다닙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1: 네네네.
0: 우리 정욱 씨와 함께 다시 한번 교회로 꼭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네.
1: 고맙습니다.
0: 알겠죠? 네. 방송 끝나고 이정욱 씨에게 우리가 또 전화해.

0: 그래서 제가 이정욱 씨도 한번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알겠습니다.
0: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길 또 바라면서 경주에서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치면서 힘차게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젠가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한 그날을 떠올리면서 4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승리를 체험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끝곡으로 함께 올려드리죠.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삶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기도 부끄러운 우리 삶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늘도 우리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서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으로 옷 입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요셉의 인생 패션쇼는 마지막 옷을 입는 대목이죠. 제3막 총리의 옷을 입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괴로웠습니다. 1막, 2막, 3막이 다 고난이었어요. 첫 번째, 채색 옷은 시기와 미움 속에서 입고 있었죠. 두 번째, 종의 옷은 고생과 고통의 1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별, 버림받음, 누추한 삶,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채로 보낸 10년 세월이었죠. 세 번째, 죄수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억울함과 수치의 3년이 다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1막, 2막, 3막의 옷 속에는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어둡고 음침하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감상, 감정들이 다 배어있고 녹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옷들은 요셉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딱 규정해버리지요. 그래서 그의 외적인 삶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누군가가 아니라 그 옷을 입었으니 너는 누구다. 노예 이상일 수 없고 죄수 이상일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옷들은 결코 그의 인격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내면은 이미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의 내면을 지배하시면서 그를 단련해 나가시죠. 특별히 두 번째 옷, 곧 종의 옷을 입은 기간이었던 이 10년 동안에 요셉을 어루만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복습을 하면서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험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일단 질문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일단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걸 질문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이 이겨냈던 첫 번째 요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뭡니까? 장점으로 이기는 것이다.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내 체질 혹은 은사, 내 특성, 내 안에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이기는 건데 요셉의 경우에는 뭐였죠? 사랑으로 일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맡겨준 자의 신뢰에 응답하고자 하는 충성심, 사랑, 이런 것들로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이건 요셉의 인생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게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곧 그의 속에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키워서 이겨내게 하신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그의 속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단련된 인격으로 승리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이 극대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장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주시는 원천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붙드셔서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은사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겨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대체로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 반응하는 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읽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도식화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히 나타나는데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 잘 안 보이는데요. 너무 목사님들은 다 뭐 이래도 말씀, 저래도 말씀, 다 막 말씀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나올 법한 반응이죠. 그래서 미리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요셉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는데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언제? 착고를 차고 있을 때, 쇠사슬에 매였을 때.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 시편 105편 7절 8절 앞부분에 읽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곧 온 땅의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또 언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당신이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곧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나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말씀 주셨죠.

계시로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인데 그거 요셉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는 동안에도 단련하셨고 그 발이 착고에 채여 있을 동안에도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묶이고 눈물을 흘리며 고생당하는 동안에도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지 못하는 시기는 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예수 못 믿겠다, 에이 성경 못 읽겠다,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도 말씀은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요셉의 영혼을 꽉 사로잡고 옷 입혔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성취되는 게 나중에 4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45장 때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때에 분명하게 아, 그 꿈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꿈이 성취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데까지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5장에 이를 때까지 그 꿈에 관한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소망은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때 그 고난의 기간 요셉을 단련했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이전에, 그 꿈 이전에 이미 요셉에게 심겨진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말씀들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전수된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38장까지 읽어왔던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말씀, 약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100년 만에 오는 대기근 속에서 어떻게 가뭄에 땅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셨죠. 아버지 야곱의 삶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전수받았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그는 듣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관한 들은 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요셉의 영혼 속에 심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10년의 세월이라는 게 그저 조금 참으면 지나간다,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쉬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악하고 나쁜 경험들을 단순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을 활용해서 요셉을 더 강한 사람으로, 더 깊은 인격자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라이어티한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악들이 몰려오는데, 말하자면 영혼의 그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이쪽 근육은 요걸로 키우고 저쪽 근육은 요걸로 키우고 군데군데 다 부위별로 근육 키우는 기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땀 흘리고 고난당하고 막 그래 해야 몸이 아름다워지는데, 영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온갖 가지 삶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 그의 영혼을 아름답게 빌드업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디빌딩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요셉은 50장에 가서 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거룩한 근육을 단련하는 데 써주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단련했는가, 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원래 성실한 사람인데 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은 몰아붙이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의 은혜,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갖다 막 은혜 갖다 붙여서 다 좋기를, 그래 두루뭉술하게 은혜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은혜를 끼쳤답니다. 보디발의 은혜는 보디발이 사람이 좋아서, 뭐 정말 사람이 좋아서 막 아나하고 은혜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애굽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거기 그 12대장까지 올라갑니까? 지독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 것 1도 손에 안 보고 철저하게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줄만하니까 준 거지 그냥 준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동양하듯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되더니 요요요 요셉 해가지고 니는 받아라 하고 이렇게 준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살피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본 이후에 얘는 되겠다 하고 그렇게 준 거란 말이거든요.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자기 가솔들 외에는 먹고 마시는 거 혹 독 탔을까 봐 그것만큼은 맡기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왜? 네가 맡은 게 더 낫다 야. 내가 간섭 안 하니까 더 잘 되네. 그래가지고 간섭조차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쥐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막 일어나니까 그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까지 보고 그러면 네가 다 맡아라. 괜히 내가 중간에 끼갖고 너 신이 싫어할라. 이러면서 그냥 다 맡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와가지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신앙생활의 1차적인 필드는요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직업적인 소명과 신앙은 절대로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성실한 직업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단련받았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역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부름받은 영역이에요. 안 할 수 없는 일 어차피 해야 될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아주 냉정하지요. 날카롭지요. 하나님이란 전제를 안 띄고 우리를 딱 볼 때 야, 이 사람 믿음직해 판단받을 수 있느냐는 야, 이 사람한테는 맡기면 돼. 이 사람한테 맡기면 덤으로 눈에 안 보이는 그의 신이 함께 도와준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 집에서 받았던 일이다. 처음부터 좋은 일 아닙니다. 마당쇠부터 시작해서 그 집 전체를 다 너가 맡아라라고 맡기는 데까지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단련했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단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소위 우리 교단의 모토 코람데오.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다 멀쩡하고 번듯하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컴퓨터 자판을 가지고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내용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일 줄 우리는 한 번씩 뉴스를 보면서 그런 악성 댓글이나 아주 나쁜 일들을 뒤에서 저질렀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말씀은 그를 거룩한 임재 아래 사는 자로 단련시키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그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눈길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자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노예는요 책임이라는 게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봐야 내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일에 목맬 일도 없고요 마음을 담을 이유도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친구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게 뭐냐? 책임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건 누가 부여해준 책임감이 아니고요. 노예인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다. 지금 나를 얽매여 있는 이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넘어서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는 이 땅의 권위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의 지배 아래서 임재 아래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의 자신의 상관과 주인들에게. 바로 구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 은밀하고 또 천박한 제안을 받았을 때 요셉은 응답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응답하는 자다. 나는 응답하며 사는 자다. 나는 내 주인에 대하여 감출 것을 만들 수 없다. 속이는 일을 만들 수 없다. 나는 위장하며 내 주인을 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디발에게 진실하겠다고. 진실하겠다고. 진실할 수 없는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당신, 안주인 당신이 어두운 비밀을 내게 요구하면서 무슨 나와 너만의 어둠의 서클을 만들자고 하지만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윤리 규정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어딜 가나 다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 규정이 있고 무슨 어떤 장관 윤리 규정이 있고 어디 가면 직업 윤리 규정 왜 있습니까?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봐라요. 요게 딱 꼼수예요. 요거 하면 걸리면 자른다 합법적으로. 안 그러면 되드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처럼 사는 자들에게는 윤리 규정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맛대로 해라. 사투리 해서 죄송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맡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장면은 순수한 악, 악으로 똘똘 뭉친 적이 나를 향해 공격하고 덤벼들면 이 진실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왜요? 유혹은 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안주인의 태도를 보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집에 싹 비워놓고 그죠? 어차피 일보로 들어올 거니까 그때 보자 해놓고 막 나중에는 옷을 남자가 옷을 어쩌질 못해갖고 벗고 나가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까지 몰아넣을 정도로 그렇게 움켜쥐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집요한 악.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권력이 센 사람 그렇게 덤벼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충 교화도 말이 통해야 하지 완전히 정력으로 눈이 띵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가버린 사람은 교화가 안 됩니다. 끝장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런데 여기서 미련하게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버티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럴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도망쳐야 할 순간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정보가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자꾸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드라마 캐릭터를 보면은요 다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이 거의 다 정규 캐릭터로 다 나와요. 그래서 막장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경건한 서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소스를 자꾸 집어넣으세요. Garbage in,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garbage out,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자꾸 듣고 보고 즐기고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고 좋은 영혼의 소스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넣으려고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요셉을 용서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보통의 인간들은요 상처를 받으면 그 받은 상처를 묵상합니다. 내가 이런 상처 받았다 봤지? 네 영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여기에 상처에 뭘 더해요? 상상을 더해. 저것이 평소부터 그랬을 것이다. 아니다, 저 뒤에 누구하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울려가지고 협잡을 했을 것이다 하면서 오만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그 상처 그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 나쁜 생각과 상상력과 모든 걸 합쳐가지고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은 것도 나쁜 경험인데 그게 나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재에 충실할 수 없고 미래를 다 망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요 약합니다. 다들 많이 배우고 또 나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꿀리면 막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존심 한번 상하면 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팔팔 뛰고 난리법석을 떨죠. 아니요, 수가 낮은 겁니다. 멀은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품어버리면 복수에 매입니다. 상처를 품어버리면 분노를 극복해낼 방법을 놓쳐버립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아시잖아요.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입힌 상처 20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잘 살다가 야곱이라는 말만 들으면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다시 20년 전에 그게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참 특별하고 특이하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현재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 그것 때문에 지금 힘겹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 사실이라 해도 결코 그게 이 사람을 침몰시키지는 못합니다. 삶은 흔들 수 있어도. 그렇죠. 과거의 상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삶은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힘들 수 있어도 사람은 어쩌지 못하는 것. 이게 요셉의 능력입니다. 사람 되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과 영혼, 내면은요. 아시다시피 결코 작은 상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넉넉히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그 가해자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섬기기까지 하는 게 요셉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읽다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 다시 만났을 건데 지금 끝발은 요셉이 조금 더 높거든요. 어쨌을까 서로가 보면서 보디발하고 요셉이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파티 같은 데 가면 보디발의 아내도 만났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다. 차마 밝힐 수는 없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용서했을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게 요셉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재료로 삼아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격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기게 하신단 말이거든요. 작지만 저의 경험을 하나 나누면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희한하게 막 그죠? 힘들어지는 거 희한하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런 때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한 주간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저기 지옥 문턱 앞에 딱 가 있는데 막 결정적으로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상한 트럭을 만났는데 뭐 정말 제가 지금 거룩한 자리라 어떻게 감정을 표현을 다 못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그냥 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마치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훅 지나가고 영혼을 딱 때리기는 하는데 영혼이 오래가지 못하고 슬슬 흘러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벌써 이런 수준이 됐나?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주간 내내 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인데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다 이 말씀 그 자체에 주목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작 제 영혼을 땅 때린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내자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를 그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중단되지 않는 동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 침뱉고 모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채찍질하는 자들 그때마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셨다. 끝없이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바로 그것이 상처가 고통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그 주간에 묵상을 하고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심지어 보면은 조금 전에 함께 자기를 욕하던 그 우편에 있는 강도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저를 당신의 나라에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용서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방금 전에 무슨 말 했노?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예수님 그거 다 왜? 그때 이미 용서해버리고 용서하고 지나가버린 여러분 이건 거룩한 배설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똥을 보관하면 재산 됩니까? 배설해버려야죠. 근데 왜 상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왜 분노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재산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거 절대 안 있는다 하고 여기 딱 쟁여놓고 그 추한 것, 더러운 것, 재산 안 되는 것 그거 꽁꽁 보관하면서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짓이죠. 거룩하고 영적인 배설을 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깨다 배설해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 속에서 울리고 울리고 울리고 또 울리면서 내 힘은 아닌데 그 주간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동안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경험과 또 환경을 재료로 삼아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옷이 요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뭐야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어도 결코 이 세상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옷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에 입고 있는 진짜 속옷,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향기가 나게 하는 것. 근데 이 모든 것 역시

0: 기계적인 일이 아닙니다. 뭐 주일날 설교 잘 들으면 그렇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주님은 탄식하고 한탄하시면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안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진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악하고 어둡고 추한 경험 속에 있어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나가신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어떤 형편 오라 우리 찬송할 때도 그죠? 운명이여 오라, 고린도전서 15장 죽음이여 오라, 네가 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나의 주님이 영생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 네가 내 삶을 내 육체를 내 이 땅의 삶을 어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토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단 1도 침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견고한 확신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나는 괜찮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겼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덕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베풀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국에 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장독을 보기 어려운 시대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가정에 가보면 뒷마당이나 발코니에 장독대가 있죠. 특히 종갓집 같은 곳에서는 그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간장, 고추장 등을 잘 숙성시켜서 직접 보관합니다. 어느 종갓집에서는 장독마다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여놓는다고 하는데요.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기본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2년 된 묵은지, 올가을에 먹기 좋은 고추장, 100년 된 씨간장 이렇게 자세한 이름표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독특한 이름표가 붙은 장독도 하나 놓여 있습니다. 새는 항아리. 특이한 이름이죠. 사실 물이 새는 항아리라면 쓸모가 없으니까 버릴만도 할 텐데 이름표까지 따로 붙여서 온전한 장독들 사이에 나란히 둔 거죠. 그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모가 있나 없나, 무언가를 할 수 있나 없나, 냉정하게 따져야 현명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요즘 세상이지요. 이렇게 물 새는 항아리마저 이름표를 예쁘게 붙여놓고 버리지 않는 넉넉한 마음, 흔히 볼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오후를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강중현의 찬양 그 사랑,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From God의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장독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가정에서는 물이 새는 깨진 항아리도 버리지 않고 새는 항아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른 장독 사이에 잘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 집의 마음 씀씀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지요. 한 주간 우리의 일상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의기소침해지고 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 사랑을 함께 느끼고 찬양하며 같이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7559번님, 설거지 하다가 힘이 빠져 쉬면서 찬양 들으며 아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이 시간에 부엌에서 또 일터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듣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또 잠시 숨 돌리며 흐르는 찬양 힘차게 따라 부르며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3322번님, 아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참 더디네요.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인내의 시간, 또 기다림의 훈련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죠. 누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시간 동안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때를 만나게 되시길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3322번님 또 7559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 찬양도 함께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 좀 더딜지는 몰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하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일상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5012번님, 퇴근길 버스 안에서 듣는 찬양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네요. 찬양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가 봐요. 네, 힘찬 찬양 들을 때는 이렇게 좀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0093번님, 오후에 복된 시간 은혜 충만하시고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은혜의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7320번님, 6살 막둥이가 글을 조금씩 알면서 같이 걸어가기 방송되는 이 시간에 방송 들으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와, 그렇군요. 네.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극동방송을 통해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은혜를 꾸준히 공급받으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늘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막둥이 지금 책 재밌게 읽고 있나요? 네, 찬양도 말씀도 그리고 책도 즐겁게 많이 많이 쏙쏙 흡수하면서 우리 막둥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6205번님, 피디님,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갔다가 꽃을 보며 아이들에게 이것 봐, 하나님이 하트 모양 꽃잎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 라고 말해줬더니 엄마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몰랐지.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더라 라고 답했습니다. 사랑은 받고 있어도 깨달아야 알 수 있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동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상을 아이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네요. 참 이렇게 귀한 우리의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삶도 이렇게 꽃같이 활짝 피면 참 좋겠네요.

0: 희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요즘 많은 방송 가족들이 신청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린이 찬양 메들리 김수의 맑은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0: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1: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0: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택감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1: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0: 전국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1: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0: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흐르죠. 한 주가 흘러 금요일이 됐고요. 하루가 흘러 어느덧 6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시스 와이넌스의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적으로 볼 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을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인생에 처음 겪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 가운데 열 가지 재앙부터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 생활의 가운데 있어서 만나와 매출하기, 또 요단강을 가르고 걷는 사건, 또 가나안성의 토착민들과의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세밀하신 도우심을 깊이 경험했고 그야말로 승리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승리의 그때, 기도의 응답이 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멋진 승리를 얻었을 그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대가 가득한 그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아닐까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바라던 그러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며 말씀의 찬양의 기도에 큰 은혜가 임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소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기 후가 크게 다를 바 없다면 누가 우리를 보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강력하게 경험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실제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 이제 그들의 땅을 각자의 몫으로 분배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울산에 여러 동들이 있는데 옥동사랑의 성도들 내가 너무너무 예쁘고 귀하니까는 너희들 원하는 동 한 동씩 줄게. 그러면은 어느 동을 여러분은 받으실랍니까? 옥동! 예. 좋습니다. 저리가 오시 오명호 장로님 무슨 동? 아, 삼산동. 네. 지금 보십시오. 우리만 봐도 지금 땅을 분배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이 옥동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치열해집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 땅을 분배한다면 지금 골치 아픈 겁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설득하고 아, 지금 보니까 우리 옥동이 다섯 명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좀 양보 못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 이거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분배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들 좋은 땅 모르겠습니까? 갖고 싶은 땅 없겠습니까? 얻고 싶은 땅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원하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만 봐도 지금 옥동 때문에 지금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어떤 방식을 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선택권을 더 넓히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힘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데 힘을 쏟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학력으로, 너의 인맥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 그게 축복이야, 그게 행복이야 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 사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제비 뽑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맞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선택되어진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라는 것이 이 땅 분배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기초적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안 좋은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 주신다고 믿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불평하세요? 하나님 저 집의 아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말 잘 듣는 아들 주면서 우리 집에 왜 이런 아들 주셨어요?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면서요. 아니 저 위층 남편은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아들하고 잘 놀아주고 그렇게 친절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도 잘하는데 왜 저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남편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신다고. 그래서 누구 건 더 좋고 내 건 더 안 좋고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건 뭡니까? 나한테 맞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분배 방법에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얻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되어진 것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목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 힘들어. 광야 생활 너무 힘들어요. 가나안에 안 가면 안 돼요.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와 주세요. 이러면서도 옆에서 그랬을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라.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른 땅이며 우리의 기업이 주어진단다. 조금만 참자라고 기다려왔던 그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을 전혀 배제한 채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받는다라는 그것.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앞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으니, 내가 기도 응답 받았으니, 내가 큰 축복 받았으니 그 은혜로, 그 응답으로, 그 축복으로 내가 원하는 것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저 땅 반드시 나에게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그 경쟁을 뚫고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물질도 가졌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가 힘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더 원하는 것을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끝까지 못 가겠습니다,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했던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겠다 했을 때 아무도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저 땅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옥동 땅을 정말 품고 1년 2년 3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저 뽑기해가지고 옥동 땅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하며 따지고 대들고 하지 않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제비 뽑아 그들의 땅이 분배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기사가 나옵니다.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풀 많은 곳, 먹기 좋은 곳, 쉬기 좋은 곳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 좋으면 다른 사람도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먹기 좋으면 다른 사람도 먹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가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어른인데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너 남은 거 선택해. 이것이 힘 있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우선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습니까?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 앞장 12장에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0: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나서 하나님에 머물렀다가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흉년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며 누구냐 이러니까 저 누이입니다. 누이니까 그러면 이리오라 해가지고 그 아내를 탐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을 크게 혼냅니다. 애굽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요. 알고 보니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애굽 왕 바로를 혼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고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합니다. 그야말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타난 모습이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께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강팍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나의 고집이 꺾이는 겁니다. 나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뭔가가 더 힘있게 전진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양보하면 목사님 손해보면 어떡해요? 세상의 믿음으로만 살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바보 취급당해요. 여기저기 다 뺏기고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해보겠습니까? 손해 안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챙겨줄 겨를이 없어. 내가 내 것 다 챙기고 내 잔머리 굴리고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내 주머니 꽉꽉 채워놔가지고 하나님이 챙겨주려니까는 챙겨줄 게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좀 어리석다, 세상이 볼 때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대로 은혜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면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은혜의 힘을 압니다. 지식과 능력과 세상의 설득의 방식과 심리학과 상담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떻게 보면 평생 예수를 못 믿던 어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을 때 그대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자복하며 나오며 하나님이 최고라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놀랍게 고백하며 눈물 흘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어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변화는 은혜의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은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나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은혜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십시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 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을 통해 추억을 되짚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사랑을 기억할 때가 있죠. 지난 4월의 마지막 날 예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울산 극동방송이 특별히 마련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울산 극동방송 바라봄 콘서트였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수만 마디의 말 대신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어떤 찬양으로 전도 대상자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어떤 찬양으로 성도님들께 위로를 전했는지 오늘 그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추억을 되짚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음악꽃에서는 2026년 울산 극동방송 바라봄 콘서트의 그 실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1: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은혜와 감동 나눌 위드힘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뭐 많이 바쁘시기도 하실 테고 여러 일들로 분주하실 테고 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연이면 흔쾌히 가겠는데 하도 그냥 가자고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분명히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지금 옷에 우리의 VIP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계신 분들 계신데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이분들께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오늘 VIP분들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예. 극동방송의 모든 순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김수웅 장로님께서 여는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수웅 장로님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2: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믿는 자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울산 극동방송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바라본 찬양 콘서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값진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또 VIP로 초청되신 모든 분들이 바라봄 콘서트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며 또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마음속 깊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70년 전 이 땅에 극동방송을 세우시고 복음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오직 주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민족 복음화 성취화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극동방송이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24년 동안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복음방송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장 잘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고요. 우리 하은자매 너무 노래 잘하죠?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콘서트의 문을 열어주실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들은요,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극동방송의 일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어제 밤늦게 서울에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자, 이제 이분들이 아주 경쾌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연주곡들을 들려드릴 텐데 아시는 곡이면 노래를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노래 가사.

0: 가사가 보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셔도 돼요.
1: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프로젝트 밴드 위드 힘을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위드힘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잘하죠? 아, 오늘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울산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파페라 소프라노 하은 씨를 소개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서 또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으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곡일 것 같아요.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순간들에서 아, 참 혼자인 것 같다라는 외로운 순간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때 작은 말 한마디, 또 작은 마음 하나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힘이 굉장히 크다고 믿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이 준비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You Raise Me Up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참 아름다운 밤이네. 여기서 이렇게 또 우리 하은 씨와 위드임을 보내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불러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드임 하은 자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야, 제가 보니까 오늘

노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젊으셨던 시절에, 뭐 지금도 다 젊으시지만, 저 바닷가에서 날아가는 갈매기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너에게 올 거야. 그런 소망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으셨던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좀 다녀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렸을 때. 네. 주일학교 좀 다녀봤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어린 시절에 너무도 순수하게 땀 흘리면서 박수치면서

하면서 찬양했던 그 시절 우리 한번 준비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준비가 됐네요. 진짜 갑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부 성경 속에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릴까요? 좋으시죠? 그 시절 생각나시죠? 내가 교회 어렸을 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한 30년 넘었어요. 안 간 지 한 20년 다 돼갑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 시절 추억이 다 있으시죠? 이렇게 순수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을 때도 기억이 많이 나실 테고, 또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이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열정, 그 기억들, 그 뜨거움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삶이 바빠서, 환경 때문에, 가족들이 싫어해서, 그 품을 떠나서 오랫동안 지내오셨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에 있는 큰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태숙입니다. 나에서는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26년 된 매일매일이 어려움이에요. 전화가 항상 24시간 켜져 있고, 왜 관리 소장이 경비보다 경찰을 타냐, 그런 면은 진짜 이상했습니다. 우리 경비원 선생님들은 부자고,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경찰을 타냐. 밑에 집은 우리 바닥에 천정이 될수 있고, 위에 집의 바닥에 우리 집의 천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만 배려해서 살아가면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1: 부장님 아파트 사세요?
0: 저는 주택에 살아요. 저희 언니는 저랑 직장은 같진 않고 북구의 다른 아파트에 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반장님으로 일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가끔 만나서 얘기할 때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으시고, 자녀들도 훌륭히 잘 키우셨어요. 지금은 벚꽃 꽃대가 떨어져요. 꽃잎은 다 떨어졌는데, 아, 청소하기 힘들겠구나. 교회를 가자 해도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는 간다고 늘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또 돌탕 챌린지가 계기가 되어서, 예, 이제 오게 되었어요. 엄마 같은 존재죠. 3살이 많지만 거의 엄마처럼 저를 키웠죠. 뭐 며칠 전에도 예쁜 꽃이 있다고 화분을 2개 집에 갖다 놔라고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언니예요. 그리고 어디 뭐 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베풀고, 예, 그리고 저희 형제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특별히 저한테는 제 친정 엄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 우리 언니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언니는 나에게 산소 같은 사람이야. 산소가 늘 있는데 우리가 잘 고마움을 모르잖아. 언니가 늘 옆에 있었는데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 공기처럼. 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언니 영주 형상에 키운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형진이 예진이까지 너무 잘 살펴줘서 너무 고마워. 콘서트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바래.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언니한테 줄게 별로 없어. 내가 줄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 언니도 형구와 같이 교회 다녀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목원들한테, 교인들한테, 스님들한테는 자주 하면서, 가까운 가족들, 언니들한테는 정말 안한것 같아. 언니 생일 축하하고, 언니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소장님 언니분 어디 계세요? 오늘 오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여기 계신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우리 박태숙 소장님 대표로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함께 나눴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박태숙 소장님처럼 아주 오랜 시간을 여러분

VIP 스티커 붙이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도하신 분들이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무려 45년을 기도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도 매일 아침,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는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려주고 전해주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단의 거짓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온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인 성경에 쓰여 있는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역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으로 이사 가신 우리 고 김수미 선생님, 50년이 넘도록 국내 최고의 배우의 자리를 지켜오신 이 대배우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가 이 김수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6, 7년이 너무 아쉽다. 하지만 여러분, 김수미 선생님은 이런 후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VIP분들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도 천국으로 사시고 죽어서도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신 분은

지금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라고 역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신 분을 따라서 교회에 따라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지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초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VIP 스티커를 붙인 분들, 초대하신 분들이 좀 보시면서 우리 VIP 분들께 와줘서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좀 제가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편하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예, 사랑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초대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VIP 스티커 붙이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가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스티커 붙이신 분들. 예,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 옆에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초대하신 분들도 손을 잡으셔도 좋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2026년 울산 극동방송 바라봄 콘서트의 실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아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나도 가고 싶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함께

0: 하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여러분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분들 그리고 방송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 순서는 이제 여기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심지어 내가 바라보는 나도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주의 백성이고요. 또 주님의 목장에서 사랑받는 양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양떼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가운데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레니 르블랑의 좋으신 하나님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말며 찬송가 두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변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양한 찬양 또 준비했어요. 먼저 조준모의 찬양, 길, 함께 듣고 오시죠.

환란과 핍박 중에도 강성훈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수아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목자와 양, 사랑 이야기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멀리 사라진 것 같은 서글픔에서, 이제는 헤어나와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리원의 주는 나의 목자, 주를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김도연의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초롬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눈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찬양은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나무엔의 찬송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커 보였던 문제들이 작아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난 시간 된줄 믿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듯이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방송입니다.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성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시고 인정하실까? 첫 번째,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소년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니라 하고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 어른인데 장인 어른이 눈만 뜨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뭐 다

다윗이 만만이라고? 내가 천이라고? 얘가 나중에 반역해서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반역자구나. 스스로의 잘못된 결정과 다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리라, 다윗을 없애리라.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은 사전에 처단해버려야 돼. 눈만 뜨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일부분 도려내고 난 다음에 옷자락을 들고 사울왕이시여, 사울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죽일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옷자락 대신에 당신의 심장에 칼을 꽂았을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 조금만 빼고 제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곡해와 오해를 푸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저를 사위로 삼아주셨사오니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옷자락을 벤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뭐였대요? 마음에 찔려.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아니 이게 찔릴 일입니까? 아니 안 죽인 게 어딘데? 자기를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옷자락을 베가지고 나는 당신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하는 사랑 많은 사람이더라. 사랑 많은 사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도 대적하리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가만히 두나.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나는 사랑한대요. 그러면은 기대가 있잖아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배려하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대적한다고? 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용서할 수? 없어요. 더 서운해요.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4절 말씀. 시편 109편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야, 하나님의 눈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가 있으면 넉넉하고 멋이, 자비가 있으면 넉넉하고 이렇게 아량 많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배울만 하죠. 다윗이 엉엉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엉엉 울어요. 소리 내서 울어요. 앞머리를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장발, 왕의 머리는 길렀습니다. 그 장발을 앞머리로 이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어떤 모습? 우는 모습.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왕자리를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틈새에 다윗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맨발로 도망갈 때 옆에 있었던 사울왕의 친척 가운데 시므이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평상시에 배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몰락했는데 다윗이 와서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좀 잘못됐으면, 안 됐으면, 좀 골탕 좀 먹고 절망하고 멸망되었으면 이라는 마음을 평상시에 품고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맨발로 도망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다가 시므이가 얘기하면

아이고, 말똥꽃이다.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당신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신의 죄값 아닙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평상시에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잘못돼야 되는데 우리 사흘 왕은보다도 제가 더 잘되네. 아이고 배야, 이러던 차에 잘못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당신의 죄값 아닙니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당신의 죄값 아닙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내가 알았지? 이러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다윗의 충신된 충성 중에, 충성된 충신 중에 아비새가 가만히 있다가, 왕이시여, 저 시므의 입을 가만히 둬야 됩니까? 제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의 목을 떼오겠습니다. 감히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충성된 신하 아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야, 가만히 놔둬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어라. 그리고 나이가 억울하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위로해 주시고 갚아줄 터이니 가만히 놔둬라, 내버려둬라, 아비새야. 그런데 지금 뼈를 때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슴이 헤어지고 상처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시므이가 소금을 뿌리고 있는 행위입니다. 가장 감추고 싶은 흑역사를 들춰내가지고 가장 아픈 순간에 뼈 있는 말로 때리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놔둬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통해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니 내비 냅둬, 놔둬라, 버려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글쎄요,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놔둬라. 참 비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사랑, 여유, 역지사지의 태도, 자비, 아량, 용서, 배려,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비참한 방법으로 배신하고 뒤통수를 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느냐? 누구의 책임?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래. 내가 그 가정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내 책임이야. 나의 잘못이야. 나의 허물이야. 그들 원래 좋은 분들인데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래.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의 이 말과 행동, 하나님이 이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이러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첫 번째, 다윗은 사랑 많은 사람이고, 두 번째, 다윗은 죄인이었죠.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 중상모략, 이간질,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죄 앞에서 자기를 숨깁니다. 가식을.

으로 위선으로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아유, 내 잘못 아닙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면 구역장이 저 장로님이 아, 저 사람 잘못이지. 제 책임입니까? 죄 앞에서 허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고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회피, 책임 도피, 책임 전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 제가 장로고 집사인데, 제가 기도하지 못한 저의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잘못을 끌어안고 모든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 아주 아주 드물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짓다가 나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가식과 위선을 거둬들이고 자기 죄에 대하여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8절 시편 6편 6절에서 8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정직한 모습, 솔직한 모습,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습, 도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책임 도피하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 의무감을 다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바빠요. 아니, 누구 때문인 것 같은데? 누구 잘못 같은데? 나랑 무관한 일 같은데? 나랑 상관없는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 심보죠. 다윗은 죄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6편 6절에서 8절 시편 6편 6절에서 8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기서 내 곡성을 어떤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어떤 장로님이 구역 예배 시간에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너무 바닥이 미끄러워서 장로님이 발로 뒤로 팡 하고 넘어지는데 다행히 현관문, 첫째 문에 머리를 닦기 전에 손으로 옛날에 유도하셨던 낙법 팍! 그런데 허리가 막 삐끗하고 손으로 얼마나 세게 쳤는지 아니면 이게 거의 뇌제 완전히 그냥 공중에 떠버렸어요. 들어오자마자 장로님이 솔직히 화가 나더래. 화가 나더래. 그래서 누가 바닥에 비도 치르라고 왜 이렇게 미끄럽게 했는지 제대로 닦아놔야지. 이거 죽을 뻔했잖아. 왜 이러는 거야? 누구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있잖아. 여보. 왜? 여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큰일 났는데 다행히 내가 넘어져서 다행이야. 우리 어머님이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 우리 어머님이 만약에 우리 애기들이 만약에 우리 아들과 딸이 여기 넘어져서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래도 운동했었잖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운동신경에 있는데 내가 넘어져서 정말 다행이야. 왜 어쩌다가 이렇게 미끄러워. 여기에 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여기서 좀 너무 냄새가 나서 포폼으로 닦아. 이거 조금 더 잘해야지 이 사람아. 제대로 닦아놔야지. 아이고 살림한다고 고생 많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 장로, 구역장, 여전도회장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느냐? 사랑 많은 사람, 정직하여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뭐든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9편 1절에서 4절 시편 9편 1절에서 4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귀한 일들을 막 전심으로 요원한 밥에 감사한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귀한 일들을 막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대. 막 자랑하고 싶대. 하나님을 전하리이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 아니 뭐가 그렇게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는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러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막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좋아하냐고. 다윗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가 아직 안 물러갔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정말로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왜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으로 치자면 포위를 당했거나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하겠대요? 기뻐하리니 찬송하리니 감사하리니. 다윗은 감사하는 자요 찬송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1세대가 두 사람 말고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들이 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두 사람 말고는 감사하다가 찬송하다가 아니요 뭐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다윗 보세요.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난 또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했네. 뭐 승진했나? 로또 당했나? 아니면 집 샀나? 차 샀나? 아니면 뭐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나? 아니 그게 아니라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영광 올려드리이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목사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과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라면 중병 걸린 거지. 근데 다윗 보세요. 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3절 시편 18편 3절 시편 18편 3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아직 안 얻었는데. 이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감사와 찬송. 사울 왕이 창을 던지는데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편 119편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인정하는 시입니다. 작가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유추하고 추론해서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가 맞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시편 119편 164절 164절 저의 성경책으로는 896면에 있습니다. 164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하루 몇 번씩? 뭐가 그리 감사해서 좋아서 하루에 불평 원망 안 하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감사해도 너무 좋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7번씩 눈만 뜨면 감사. 뭐가 감사해? 날마다 쫓겨당하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굴사 일생으로 살아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런데 날마다 날마다 시편 23편은 왕이 돼서 왕이 된 후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원수의 손에 쫓김을 당할 때 왕이 되기 이전에 1초 측발의 위기 풍전등화 속에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7번씩 이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니

0: 다윗으로 세워도 절대 무리가 없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향기 나는 집에서 이렇게 너무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이 대궐에 머물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다윗, 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내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장막, 모래 비바람이 부는 그런 먼지가 나는 장막에 기가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왕이 없어요. 내가 편하면 되는 거고 내가 기쁘면 되는 거지 내가 먼저 교회를 생각해?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내 마음, 내 처지, 내 상황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먼저 교회 우선? 우리 교회에 제가 너무 절하고 싶을 만큼 존경스럽고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적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저쪽 대도시로, 저 부산으로, 저 아니면 저 서울로, 일산으로, 아니면 저쪽 저기로, 경상북도 쪽으로 다 이사를 하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다섯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우리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또 우리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모든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 희생된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다윗의 마음 보세요. 자기보다는 내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에게 몇 가지의 복을 주세요? 몇 가지의 복? 일곱 가지의 복을. 일곱 가지의 복을 주세요. 너를 영원한 왕조를 만들어 내 자녀들을 내가 왕가의 명가의 자녀들로 만들고 너의 자녀들을 형벌이나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한 일을 보면 솔로몬에게 그 죄값을 물어도 당연한데 하나님이 다윗과의 등불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꺼려하셨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이 일천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는 많은 분들에게 다 다릅니다. 요셉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분이 됐든 다윗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극칭찬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니 다윗은 사랑 많은 사람이요 정직하여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평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좀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와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양읍에서도 변두리 흥리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전도대를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

0: 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전도팀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된 그런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마을에 나가서 전도 물품을 나눠주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와퍼를 이제 구워서 그들에게 와퍼를 나눠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에서 기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꼭 또 다시 와달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관계 정도의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추운 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뽁뽁이를 이렇게 빨아들인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역시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마스크를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은양시장 중심으로 개전도를 하는데 겨울에 추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강 계피살을 끓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추운 데서 이제 판매하시는 그분에게서 역시 이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중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만났는데 그분들을 또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 사람 마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 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최근에 20대 청년 때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요. 또 한 40대 젊은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최근에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노하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늘은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전도합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예전에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뮤지컬 극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하며 사랑으로 구해주신 예수님의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대목에서 많이 감동했는데요. 연약한 우리들은 비난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힘내시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려 하지 않아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달빛마을 김상진의 목소리로 나의 아내가 와라 들려드렸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합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아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밤 찬양 가운데 다시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부터 주님 안에 쉬고 회복을 누리는 이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 두곡 이어드릴게요. 지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김단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02번님께서요, 전선아의 그 이름 부를 때 신청합니다. 피디님,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강건하십시오 라고 제 걱정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그 이름 부를 때 전선아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6002번님 신청하신 전선아의 그 이름 부를 때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시느라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희주일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함께 올려드리면서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둘째, 성령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기도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또한 욥기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그분의 은혜 밖으로 내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한다고 책망하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의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영과 기도의 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 장차 올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고기가 먹기 싫고 마르기가 귀찮은 것은 곧 몸이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가 귀찮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있기 위해 밤잠도 거르며 철야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열심 있는 경건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자정에 일어나 한

하나님께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고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5분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책망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무익한 스포츠나 게임에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락을 위해서는 밤낮을 지새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15분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만일 가톨릭 신자들이 맹목적으로 미신을 믿듯 신비주의적인 바벨론 자녀들에게나 어울리는 알지도 못하고 전혀 교훈도 되지 못하는 말로 염주아를 굴리며 성모송과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과 우상 숭배적인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되뇌인다면 마지막 심판날 그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자로 자처하는 당신을 향해 무슨 대적의 말을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드리는 기도보다 길이는 짧지만 질적인 면에서 훨씬 더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 성경 구절들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모국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를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면 피조물을 미신적으로 예배하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긴다고 자처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는 사실로 인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 시간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조각조각 끊어진 짧은 기도들을 많이 드리는 대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하듯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대화식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기도를 방해하거나 기도하는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경우 그것은 좋은 씨를 삼키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사인 기도의 제물을 삼키려고 악한 자가 보낸 솔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아브라함처럼 솔개를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멍하거나 마음이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갖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너무 애쓰지 말고 스스로의 불법과 영의 둔함을 의식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되 비록 육신에 눌려 기도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도하려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편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기도할 때 갑절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때는 다음과 같은 기도나 간단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의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아침 기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가치 없는 종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동안 불법 가운데 살아왔으며 저의 언행심사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어겼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 자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런 저를 아버지의 공의와 제가 받아 마땅한 형벌에 따라 처벌하신다면 이 생에서 비참한 수치를 당해야 함은 물론이요 내 생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그 쓰라린 죽음의 고통을 인해 간구하옵나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모든 수치와 보복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성령을 보내사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저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과 아버지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게 확신시켜 주소서. 또 그 동일하신 성령으로 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제 안에 있는 세상적이요 육적인 정욕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 결과 제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많이 죽어

오늘뿐 아니라 저의 남은 모든 날 동안 진실되고 성실한 의와 거룩함으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이 죽을 목숨이 다하는 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버지의 긍휼을 덧입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교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주환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실 겁니다. 환난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Through It All, C.C. Winans의 Shout to the Lord, 마이클 W. 스미스의 Honest Da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예전 팝송 중에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가 있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내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 있다면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every breath you take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큰 안도감을 주죠. 내가 놓치고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0: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Bonfire Back 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Tent Makers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천국에서도 이어질 우리의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이니까요. 교회에서는 이 찬양에 대해서 각자 나이대마다 또 성격마다 좋아하는 찬양들이 참 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한데요. 또 가끔씩은 기성세대의 눈과 귀에는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곡조와 악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특별히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주님은 진실로 자녀인 우리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박수와 춤, 또 이런저런 악기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정말 모두 다 받아주시지요. 오늘도 다윗처럼 춤추면서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 영혼의 새 노래로 부르면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홍기장의 찬양으로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강무림의 어두운 죄악길에서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늘로 찬송가 앨범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샬롬 트리오의 빛이 없어도 두 곡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석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까지 깊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알고 느낄 만큼 영혼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주와 진실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말씀을 법처럼 지키라고만, 너의 의지로 삶을 바꾸라고만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죽도록 충성하고 섬김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라고 하니 과연 그렇게 하면 정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꾼들이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그런 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되 길 잃은 양 한 마리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된 만큼 성숙한 신부가 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하신 주의 신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샘물이 흘러 들어와서 사랑의 주 앞에 사랑 가득한 신부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윌러브의 임예,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람파스 콰이어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이 작은 나의 빛,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이 작은 나의 빛,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앤 머레이의 영어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준비했어요. 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 역자 강주연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복규의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들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자세히 들어보셨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주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런 찬양이 오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첫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시간 속에. 김보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5월달, 계절의, 그 5월의 계절처럼 굉장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푸근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또 비가 왔잖아요. 오랜만에 꽤 오랫동안 내렸던 비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랬어요. 네. 잠깐 오고, 개구, 뭐, 오후 한때만 오고 이랬던 게 아니라, 조금은 많은 양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좀, 봄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여름비라고 하기도 좀 그런, 굉장히 좀 애매한, 하지만 좀 시원함과 싱그러움과 조금은 아직은 좀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런 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좀 차분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지막히 주님, 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뭔가 잔잔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셨죠? 뿐만 아니라 저처럼 어느 순간에 긴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그런 사랑을 느꼈던 여러분들의 한 주이시기를 바랍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감사의 찬양들, 또 감동의 찬양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장윤영의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닷길 찬양 참 오랜만에 들어요. 이 찬양이 한참 막 불려지고 또 들려졌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모세 쉽게 모세 출애굽을 다룬 애니메이션 이 곡에 좀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덜했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촥좀 보여지는 그렇죠.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그때 딱 알맞게 필요한 것들을 제한 없이 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모세의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 같은 기적을 원하잖아요. 봤던 것, 들었던 것, 그만큼의 규모,

그런 대반전의 어떤 기적들을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백성들이 필요한 그것을 그들에게 베풀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의 기적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알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기적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지금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선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선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남에게 폐만 끼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구현모의 너무 멀리 왔나요? 였습니다. 히스플랜의 찬양이 참 여러 곡이 참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의 기도도 너무 좋네요. 그 담백하지만 뭔가 담백하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나열이나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구현모 형제 목소리도 참이 늦은 밤에 울림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탁 뒤도는 순간 주님이 거기 계신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으니까 되게 멀리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또 돌아서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시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멀고 길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탁 돌아서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돌이켜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요. 저이 찬양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신청곡들도 좀 있고 뭐 사연도 좀 있고 그래서 못 들려드렸어요.

저 아직은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 그이 5월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기억하는 게 있죠. 교회인 우리입니다. 또 다른 가족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이찬양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려고요. 김희식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참 많이 해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격려와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연합이 되는 것. 그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면 진짜 좋겠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이 달빛 가스펠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앱에서 사연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한 번에 모아서 방송해드려요.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긴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짧은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잘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신청곡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067 하나님. 067 하나님께서 샬롬, 저는 처음 이 방송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극동 방송이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특수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안전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신청곡으로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신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세상에. 네. 교장 선생님께서. 네.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모두 다 평안하기를, 또 기쁨으로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신청곡 들려드렸더니 평화로운 밤 수고하셨어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5005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아, 정말 이웃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주택인데 다 같이 있는 공동주택인 것 같은데 담배도 피시고, 굉장히.

굉장히 소란스럽기도 하시고 그런 이웃이 있어서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568님, 네, 계속 제 숙면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이 치유에 대한 내용들 주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7568님 평안을 저도 기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소리엘의 들어보겠니? 였습니다. 소리엘인데 웬 여자 목소리냐고요? 김수지 자매 목소리예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소리엘의 베스트 앨범, 20주년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김수지 자매님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 앨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사역자로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음악과 이때의 감동이 있죠. 이게 몇 년도일까요? 1995년? 6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때의 음반인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좋으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이렇게 뭔가 추억 속에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찬양들이 있어도 신청해 주세요.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느덧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 제가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정기 연주회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그 학기마다 학생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틀 동안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정기 연주회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만 관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오고 초대하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와서 공연을 보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연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아직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풋풋한 면도 있고 조금은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은 정말 할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열정입니다. 네, 열정이요. 그 마음속에 그 때에 그 연령대에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는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에너지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그 때에 맞게 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마음껏 펼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혹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묵혀두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전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깊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내일 주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합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청종 준비해놓고 있고요. 박수진의 아 맞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장미가 붉게 피어나는 싱그러운 토요일, 5월 2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이었죠. 네,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하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때로는 비바람을 같이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웃으면서 걸어온 그 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부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축복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가 만나 가지를 뻗고 잎을 키워 마침내 한 몸으로 어우러지는 열리지 같은 사랑. 모난 곳은 깎아주고 빈 곳은 채워주며 주님 안에서 한 뿌리 되어 영혼을 항해 함께 걷는 사람들. 네, 정연복님의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또 주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가시는 행복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2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가니 주의 사자들이 그를 맞았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말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그 후에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고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아뢰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라반과 함께 지내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수소들과 나귀들과 가축대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당신께 고하고 당신의 면전서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 그도 역시 당신을 맞이하고자 군사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몹시 두렵고 떨려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양떼와 락타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 이때 그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달아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아뢰었다. 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에게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베푸신 이 모든 인자와 진실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나의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당신께 비오니 나를 내 형의 손에서 저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가 와서 나와 및 저 어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녀들을 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일찍이 내가 반드시 너로 형통하게 하여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니 그 무리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에 거기서 머물며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손수 골랐는데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젖 먹이는 락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수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수나귀 10마리였다. 그가 이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앞서 나아가되 짐승의 떼와 떼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일렀다. 또 그는 앞에 선 자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내 형 에서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그때 너는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짐승떼로서 내 주 에서께 보내어지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어라. 그가 다시 둘째와 셋째 그리고 짐승의 각 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같이 여쭙고 더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사실인즉 야곱은 내 앞에 보내는 이 선물로 내가 그를 먼저 달래고 나서 그를 만나면 아마도 그가 나를 용납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패백이 그보다 앞서 나아갔고 그 자신은 그 밤을 무리 가운데서 머물다가 밤중에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자기의 두 하녀와 자기의 아들 11명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다. 이때 그는 그들을 앞세워 요을목 건너로 먼저 보내고 이어서 자기가 거느린 소유물도 보내고서 야곱 홀로 남으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동틀녘까지 씨름하더니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허벅지 힘줄을 치니 그가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동안에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늘어났다. 이에 그가 동이 터오니 그대는 나로 가게 하라 하고 말하자 야곱은 당신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에 그는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그대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겨루어 마침내 이겼기 때문이다. 이때 야곱이 청컨대 당신의 이름을 내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아뢰니 그는 무슨 일로 그대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되묻고 다만 거기서 그를 축복하였다. 이에 야곱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서도 내 생명을 부지하였다 하고 말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허벅지를 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줄어드는 힘줄, 곧 허벅지의 힘줄에 붙은 것은 먹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붙은 그 줄어드는 근육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32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야, 약속 지켜라. 예? 하나님 믿어라.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반말질로 해가지고 삿대질 했어요.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왼손을 이제 탁 실어 입은 이제 왼손이 나와서가지고 이렇게 탁 하늘로 드는데, 제가 이게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날아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바위 위에 제가 딱 떨어졌는데, 그 바위에다가 제 손을 이제 대는데, 제 이 바닥이 다 바위가 이제 부실부실 하더니 이제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종보석으로 해서. 근데 수종보석 안에서 황금고리가 이제 쫙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생생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그림 그렸습니다. 그림 이제 그래가지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다 이제 그려가지고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고리를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내가 가져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잊어먹을까봐 이거 어디다 감춰야 되는데 해가지고 여기다 감춘다 돼. 이거 어떻게 감춰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네가 감추고픈 데다 감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췄어요. 감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꺼내는 줄 몰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중재해 주셨던 그 황금고리를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저기서 이제 부시부시 하더니 저한테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꿈이 너무 황홀하고 이제 아름다워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나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그 기독교에서 중재라는 말 쓰나?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중재자시고 뭐 하면서 우리 집사람 또 이제 자기 성경 실력을 또 뽐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가 해서 왜기나 자꾸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말하면 또 이제 교회 가자고 자꾸 이제 못 살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댔는데 이게 꿈이 너무 좀 생생해가지고 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꿈 꿨어. 아 그랬더니 아닐세라고 잡고 전에 어디 갔다 오자고 그러더니 이제 사당 중앙교회 목사님이 좀 가깝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거기 이제 가는데 그분한테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우리 남편이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교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 사당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다니다가 이제 혼납니다 이제 혼납니다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혼나나? 그래가지고 좀 그때 좀 다닌 척하다가 제가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더라고요. 돈 벌려니까. 그래서 이제 안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파가지고, 이제 그러다 이제 혼난다, 이제 계속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해놓고, 조용한 데 가서 사느라고, 양평 땅 산 데 가서 이제 조용하게 살려고, 마지막 마무리 제가 하던 순간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돈 처리, 마지막 잔금 처리 한다면은, 그 다음 끝이거든요. 그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밥 먹고서는, 밥 먹으려고 이제 손 씻으러,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꽝 하고 자빠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꽝 하고 자빠졌는데 다음날 깨어나니까 또 병원에 또 실려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또. 아이고, 왜, 나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아니, 생각 안 나냐고. 왜? 하니까 이제. 아, 화장실에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지 하나님이 치는 건데. 근데 야,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좀 그렇게 해주면 무섭게 앉는다던데. 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정신 나간 놈이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고, 어? 저도 그, 물어보, 저도 뭐 살고 싶으니까 물어보면 다 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야, 그런데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죽었다라니까, 그,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말투는 저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이제, 그, 대학원에다가 이제, 그, 이제, 몰래 등록시켜 놓은 거예요. 등록시켜 놓고서는, 그, 며칠날 좀,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왜? 하니까, 아, 거기 저, 대학원에서 뭘 탈북민들 뭘 한다는데, 앞에서 소개 안 드렸는데, 사단법인 한반도개발연합이라고 제가 거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 그래도 이제 단체장이니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가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어디 전창가인 거예요, 그게. 그니까 며칠날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그 일주는 빠져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똑바로 종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근데 저희 집 사람도 겉에 또 이제 그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도망쳐서 나오려고 하다가 아 북한에서는 그 간부들이 이제 그 가정 혁명이 안 되게 되면 간부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가정이 혁명화가 됐나 안 했냐.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목사 된다고, 목사 되고, 이제 다른 교회 된, 다른 목사 되고, 이제 교회 했는데, 야, 이것도 내가 안 다니게 되면 저 사람 또, 넌, 뭐, 네 남편도 전도 못 했는데, 무슨, 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또 욕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이, 다니는 흉내만 내주자. 그렇게 돼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에 다니는데,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 주지 않습니까? 과제 주는데, 과제를 하려고 이제 교과서를 탁 싸가지고, 이제 다 이제 보는데, 알 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 용어는 아예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저 자본주의 정치라든가 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좀 알겠는데, 이거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신학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전통이 없도록, 전승이 오도록, 뭐 하는데, 이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거야. 아이씨, 안 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 뒤집어 놓고 전에, 말은 그랬지만 또 이제 제가 깨어나서 또 이제, 과제는 못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누구한테 직은 못 살아요. 야, 이게 자존심이다. 북한 자존심인데. 어떤 소리냐, 지 보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외우면서 이제, 쭉 나갔어요. 외우면서 나갔다가, 또 잊어먹으면 또 다시 앞에서 나와서, 또 읽으면서 나가고. 그럼 한번 붙어보지 뭐.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파기 시작인 거예요. 파기 시작인데,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어디서 두더본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데. 아, 이거 어디서 두더본 소리인데, 다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창세기 같은 거는 아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아주 강한 생각을 보니까 제가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이 세계관 때문에 영적 싸움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내 세계관으로 보라고 왜 자꾸 김일성 세계관으로 보냐고 그러시는 게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개념이 아 이거 그래서 되구나. 근데 신학 공부하는데 그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만든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도 아닌 놈들이 자꾸 제가 주인처럼 이제 흉내 내려니까 세상에 그 놈도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보는데 아 내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정말 힘든 건가?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내가 자꾸 그 하나님 흉내 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 세계관으로 읽으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세계관으로 읽으자. 근데 우리한테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 관점이다. 북한에서 우리 철학을 그렇게 배워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세계관을 읽으라 하고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김일성주의가 딱 오르고 그 창세기가 딱 놓이는 거예요. 주체 세상은 그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에서 종속으로 배워지는 거는 주체 세상이 뭔가 딱 때리게 되면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그럼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나? 세계는 사람과 사회, 자연으로 일으켜졌다. 딱 하는데 창세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다니까 이제 그 최초의 이제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사회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 한 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라는 게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다. 종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교회에서 배워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딱 보는데, 아, 이게 이제 김일성주의가 이게, 아니, 이놈들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훔쳐왔네. 아, 내가 속고 살았네 하는 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야, 아니, 이거 뭐 자기가 만들었다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고 그러고, 100% 다 잘한 거야. 다 용투하고 이제 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사람, 사회, 자연이, 김일성이 그 점에 그 놀러져 있던 세상을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창세기 이미 이게 몇천 년 전에 이게 벌써 나왔구만, 이게. 어? 아, 이게 속았네. 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신학에, 그다음에 이제 그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해서 신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지게 되고 성경을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달라진 사람이 됐죠. 공산당 이제 악질 공산당 이제 빨갱이에서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제 봐라 너 보고 이제 살려달라는 놈인데 하나. 그게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처음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고 하는 거, 앞에서 가지고, 그 계속 이제 열심히 자간 그때부터 이제, 그, 마주 앉아서, 왜냐면 이제 경건의 자세부터 하려고, 슈로님 앞에 있는 자세로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십자가에 딱 임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 참 고맙다라는 그 한마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부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실을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찬송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비둘기에게 세 가지 예가 있다고 그랬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세 단계 아래에 가지에 앉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늙어 어미가 새끼를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동물도 어버이에 대하여 이 깊은 효도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칭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 자신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할 때면은 과연 내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효를 했나 생각해 보면 돈 안 준다고 짜증 부렸고 보리밥만 준다고 싫어했고 다른 애들은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겨우 수원서 공부해야 되고

0: 이 모든 것을 철없는 저는 불만 불평도 많이 해봤는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저는 철이 들은 사람이라고 느껴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말씀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도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그대가 정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채찍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에는 길고 깊은 사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틀렸으면 바꾸고 잘됐으면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녘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며 나아가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23일 토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북한 땅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또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우리 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중보와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코리안 심포니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러시아 공항에서 북한 청년들이 또 입국하는 게 포착이 됐다고요?
1: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이 러시아 공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네. 후비대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이후에 받들어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전위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북한 내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약간 생산 활동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낸다.
0: 네.
1: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주목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 에보라는 그 공항에서
0: 네.
1: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이동했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행동이 매우 통제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군인처럼 보이는 점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군 출신인 가능성이 높다. 군대가 아니고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고 군 출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이게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면 사실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1: 네.
0: 정확히 어떤 모습이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걸까요?
1: 짧은 머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군기가 있고 각이 살아있고
0: 흐트러짐 없이
1: 같이 약간 딱딱딱딱 발걸음 척척척척 네. 하는 모습을 볼 때 군 출신으로 추정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제대했거나 조기 제대한 군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실제로 군인들을 제대시키거나 혹은 제대를 앞당겨 현재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0: 네.

0: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핵심 삼아서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그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젊은 이들이
0: 네.
1: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근데 그 나의 노동력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다 갈취당하고 있다.
0: 네.
1: 이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 것인지, 북한의 미래는 그럼 누가 짊어지고, 누군가의 또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게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 복구 문제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 문제까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주시하고 더욱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0: 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북한의 미래가 소비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녘의 외화벌이가 건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신데 1945년에 소련의 침공으로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중에 리차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체포가 되고 지하로 숨고 그래서 지하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감옥을

감옥에서 사는데 감옥에서 밥을 얹어가지고 뼈만 마르고 탁 끌어다가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도록 고문. 그래서 피투성이, 멍투성이, 상처투성이, 고문도 다양하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자꾸 고무호수로 물을 줘가지고 위장이 터지도록 하고 하여튼 가지가지 고문으로 24년 동안을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거부하느냐? 신앙의 자를 안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 중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14년 동안을 가진 고문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못 세봤어요. 그분이 세봤는데 366번이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아 1년에 365일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366번이거든. 한 번이 더 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목사는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윤달이 들어있는 달까지 계산하셨다. 4년,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오죠? 4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오늘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응답받기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14년 동안은 그 가지가지 그 고독과 외로움과 고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 독생자 바쳐주신 그 십자가 사랑,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전이 되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독방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승리했노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기가 막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닫는다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거든요.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이에요. 다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비록 타락했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는 어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뜨기 전까지는 이 땅 위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우리 봄볕을 통해서 하나님의

0: 사랑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봄바람을 통해서, 봄꽃을 통하여, 모든 봄동산을 통하여, 봄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영과 육이 먼저 소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함경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평안북도가 5mm 안팎,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미만으로 양이 무척 적어서 활동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가 17도,

11도, 부산이 16도, 서울과 목포, 포항이 15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대구, 광주와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13도, 강계와 춘천이 12도, 함흥 11도, 청진이 10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4도, 춘천과 목포가 23도, 개성과 대구, 여수, 제주가 22도, 부산 21도, 강릉이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함흥 17도, 해산과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능치 못하실 일은 불가능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시간을 정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네오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왔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있고 애를 끊는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십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와 행함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역으로 떼어놓곤 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룩한 영역이고 행함은 이 거칠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할 세상적인 몫이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날에는 기도를 충분히 했다는 알량한 자기만족에 빠져 정작 오늘 내가 마땅히 땀 흘려 해야 할 일을 미루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의 외면을 쓴 채 게으름과 회피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날에는 마음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기도의 자리를 건너뛴 채 내 생각과 성급한 판단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깊은 수렁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도와 행함을 분리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0: 기도는 내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르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삶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청적벽락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감정에 치우쳐 곧장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며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신앙은 결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닥 왕 앞에 나아갔고 성벽 재건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낙심해 있던 백성들을 독려하여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고백이었고 그의 행함은 그 도우시는 손길을 철저히 신뢰하며 삶으로 밀고 나간 거룩한 실천이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그의 행함은 흔들리지 않았고 행함이 있었기에 그의 기도는 박제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를 핑계로 마땅히 순종해야 할 행함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능력을 핑계로 마땅히 엎드려야 할 기도의 시간을 건너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은 내가 오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거울처럼 투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기도는 내 앞에 놓인 골리앗 같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마주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도 삶 속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두려움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 내 열정과 자만심으로 바쁘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앞세우려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결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묵묵히 채찍과 조롱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마침내 완성되는 거룩한 순간은 바로 당신의 발걸음이 행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완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허용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신 걸 믿고 낙담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교통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문서윤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0: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277에 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욥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되새기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79장,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합찬송가 379장,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선교교회 윤기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심령도 강건하고 또 몸도 강건하여 하루를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구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시겠다.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약속, 다시 오겠다라는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게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내게 붙어있어라는 말입니다. 내게 붙어있으면,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 안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게 붙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확장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동격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늘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붙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육신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보여봐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진정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가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의 기도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 하나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실상 나무가 자라면서 스스로 뻗어낸 가지들은요 붙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어색한 말이에요. 붙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죠. 왜? 스스로 나무가 내놓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붙어있을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원가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가지는 아무리 연약해도요 냅둬도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굵은 것이라 할지라도 접붙이는 것은요 묶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묶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묶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진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붙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액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진액이 붙어서 함께 있어야 하지만 비로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액이 무엇입니까? 나무에게 있어서의 진액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진액은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진액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 살아있는 진액으로 우리를 똘똘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에게도 진액이 나와야죠. 그 진액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접붙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0: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언제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쁠 때 나를 찾아라. 좋을 때 나를 찾아라. 승진할 때 나를 찾아라. 돈 잘 벌 때 나를 찾아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쩌면 우리 안에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 돼.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 돼. 나한테 부르면 내가 너 꾸짖지 않아. 내가 너 책망하지 않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어쩌면 심판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길이길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한 무명인이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이 그토록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주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다. 그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발을 내밀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고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우리를 주님에게 붙어있게 함으로 주님으로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이 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우리를 주님에게 붙어있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내게 나오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에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어쩌면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붙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한 내 기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02-949-0000번, 서울전화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통합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실록이 아름다운 5월의 주말입니다. 실록은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 빛을 말합니다. 4월에는 연두빛이었던 나뭇잎이 5월에는 더욱 선명한 초록색이 됩니다. 아름다운 계절, 푸르른 자연을 보며 마음도 뿌듯해지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박신아 콰이어의 참 아름다워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뜨는 해와 지는 달을 보며 자연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고 그분이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은 CTS의 만유의 주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원웨이 싱어즈의 목마른 내 영혼, 김도현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늘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을 때 평안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음 곡은 팀 누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유신선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저청중앙교회 이후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인생의 작은 울타리인 것처럼 국가는 인생의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국가의 번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도록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정과 성실의 실천이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국민들이 삶으로 흘려내는 땀과 열정이 국가의 힘이 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지금 이 혼탁한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복된 국가, 축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4: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3: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곡자 돈 모엔에게는 찬양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984년 겨울, 그의 처형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아이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요. 9살 조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조카를 잃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돈 모에는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찬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되네요.
4: 잠언서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네. 뭐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데 이 길,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3: 아멘.
4: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경의 길이라고 보는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못 들을 수가 있지. 그걸 다시 성경을 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3: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길로만 잘 따라가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대표로 계시는 장경익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0: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경익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우리 정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0: 네, 맞습니다.
1: 한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방식, 예수 믿고 살던 방식 좀 변했어요?
0: 뭐 큰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전에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0: 네네, 맞습니다.
1: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 옛날에 교회 안 댕길 때하고 네. 지금 댕길 때 내가 왜 여태 교회를 안 나갔나?
0: 제가 밖에서 보던 교회하고 제가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보던 분위기는 저의 생각에 차이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를 이제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장 대표께서는 네. 뭐 뻔하게 교회 안 댕겼으니까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 안 댕기는 분이고
0: 맞습니다.
1: 또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거고요.
0: 네, 네.
1: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고.
0: 네.
1: 그럼 지금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네. 댕긴다. 아내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0: 실은 제가 그 앞전에 저희 신축 건물에 저기 목사님께서 직접 대방해 주셔서 신방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족들이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장 대표께서 네. 전도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 사람이 같은 동네 살죠?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런데 예.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0: 아 제가 그 저기 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대표님이 정정현 장로님이셨습니다.
2: 네. 예. 그 시공사 대표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분의 전도로 또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처음에 그러면 장로님으로부터 네.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0: 그때 당시는 좀 처음에는 마음에 확 안 닿았죠. 닿지는 않았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정종규 장로님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또 정종규 장로님께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아 제가 한번 나가 보겠다.
1: 근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댕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네. 부인께서 좀 의아할 텐데 그걸 네. 어떻게 지금 무마를 하고 있어요?
0: 제가 이제는 장점이 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하고자 하면은 좀 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서로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서로 뭐 그렇게 그 전까지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서로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가끔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2: 그러세요? 네. 네. 그래도 뭐 집안에서 가족분들의 큰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 감사하네요.
0: 네. 네. 네.
1: 그러면 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네. 그 사업을. 네. 역시 무슨 재료 헌금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네. 처음부터 그거 시작하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해가지고요. 토목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 섬유 관련 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장점이 일을 열심히

0: 해서 배워서 소액으로 자기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이제 그 일에 시작해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1: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가보니까 천의 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만드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뭘 만들어요? 스카프스 버텀, 넥타이.
0: 아, 저는 스카프는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저기 지금 아나운서께서 장착하신 옷 있잖아요. 의류. 그 원단, 저거에 대한 원단 완제품을 제가.
2: 아, 의류 원단을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군요. 네.
1: 근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양복 입을 때뭐 이태리 게 있고 독일 게 있고 뭐 국산 모직, 제일 모직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주로 관계하는 기지가 예를 들어 미은이로 한 건지 세오크로 한 건지 다예요?
0: 네, 다 합니다.
1: 그럼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0: 실크고요. 실크고 이제 면직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쪽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안에 셔츠 있잖아요. 그 이제 선염 스트라이프라는데 면 선염 스트라이프 그런 셔츠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에 들어가는 이제는 뭐 이제 점퍼라든지 뭐 그런 거.
1: 그래, 지금 그럼 이제 그 업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더 크게 확대를 할 생각은 없어요?
0: 아, 생각은 요 근래에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 진행은 됐다면 이제 해외 사업을 하나 꾸려가지고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2: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대표님의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1: 네,
0: 됐군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네. 인도로
1: 네. 네,
0: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1: 네.
0: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제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정균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0: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1: 예,
0: 또 목사님과
1: 예,
0: 인사도
1: 예,
0: 나누고
1: 예.
0: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예, 가지셨군요.
1: 예, 예.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이 되게 좋게 와닿았고
0: 네.
1: 목사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0: 어떤 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1: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
0: 네.
1: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정균 장로님이 나오라 뭐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으셔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쪽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
0: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네.
2: 그런데
0: 네.
2: 성탄절 때 침례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1: 네.
2: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1: 네.
2: 거룩하고
1: 네.
2: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 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1: 네네,
2: 찍은 사진이.
1: 네. 예, 예.
2: 예.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법문을 뭐라고 그러실까?
1: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네. 사진도 보여줬고요.
0: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0: 아,
1: 뭐 그런 얘기.
0: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예배에도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1: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0: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0: 네.
1: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0: 쉬지 말고
1: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0: 아멘. 네. 그 말씀을 요즘 네. 늘 새기고 계시는군요.
1: 그 목사님께서

0: 주일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기도 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같이 집에서는.
0: 죄송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
0: 예.
1: 그래도 그들 때가 빨리 와야죠.
0: 예.
2: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항상 뭐
2: 네.
0: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사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살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0: 예,
1: 회사가.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수 있고 기쁨을 줄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0: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2: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때
0: 있습니다.
2: 보람을 참 많이
0: 저희가 뭐
2: 느끼시겠어요?
0: 시장 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저희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돼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1: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0: 아멘.
1: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 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0: 감사합니다. 아멘.
2: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0: 네,
2: 네.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0: 아,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같이 합치게 됐어요. 그 중간에 이제는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동업을.
0: 예. 17년을 같이 했는데,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수인계 받아라. 그래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참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0: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온천안대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균 장로님 만나서 온천 안디옥교회에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0: 심을
1: 그런데 예, 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네.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2: 네. SF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0: 네.
1: 그러면 네. 옷도 만들어요?
2: 아, 옷은
1: 안 만들고.
2: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1: 주로
2: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1: 원단의 완제품.
2: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정말 은혜와 감동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증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 네,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2: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우선님 감사합니다.
1: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현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국에 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많은 행사가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고 있지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스승의 주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된 어린이 주일 등 매주마다 특별한 주일로 5월을 보내고 있어요. 내일 주일은 특별히 지키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에겐 특별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니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나요? 장미꽃은 꽃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정미는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장미꽃의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왜 가시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장미의 가시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 나를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장미의 꽃잎과 잎사귀는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아서 노루, 토끼 같은 초식동물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장미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초식동물들이 함부로 장미를 뜯어먹지 못하게 하는 천연 철조망 역할을 한답니다. 둘째, 더 높이, 더 밝은 곳으로. 장미는 넝쿨처럼 뻗어나가는 성질이 강해요. 바로 장미의 가시가 주변에 있는 나무,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갈고리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다른 식물보다 더 높이 올라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아이 촉촉해. 가시는 잎이 변형된 형태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미가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라게 도와준답니다. 여러분, 장미의 가시에 대해 알고 보니 장미에게 가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참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장미를 보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장미의 붉은 빛을 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생각났어요. 또한 가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생각났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보다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뻗은 장미를 보니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천국에 올려져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 깊어지고 넘치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첫 곡으로 들었던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4주의 보혈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혈의 힘 메들리입니다.

사람을 만나요. 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가난한 과부예요. 두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얼마의 돈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도 무척 힘들었는데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된다면 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무 가난하여 갚을 돈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어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선지자님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쟁이가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저와 두 아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내와 두 아들만을 남겨놓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이 죽거나 병들거나 실직했거나 멀리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며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겠지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사람의 아내는 두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고 두 아들과 살 방법이 없어 걱정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아들, 딸을 살려달라는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등 정말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시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또 배고픈 무리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라도 예수님께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예수님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하여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기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로 말이에요. 모든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매일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린이로 변화된답니다.

하느님은 엘리사를 통해 과부와 두 아들의 간절한 필요를 돌보셨어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많은 그릇이 모여졌을 때 과부의 집에 남아있는 작은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름은 아이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울 때까지 계속 흘러나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과부와 두 아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과부는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었어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도 남은 돈으로 과부와 두 아들은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나는 어떡하지? 이제 나는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는 어려운 일을 만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다 말씀드리세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과부가 그의 필요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혼자 걱정하고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마지막 찬양, 장윤아 어린이가 부른 기뻐, 기도, 감사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제법 비가 많이 내렸죠? 봄비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나무들이 더 푸르러졌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석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신대요. 목사님은 설교를 일주일에 여러 번 하시잖아요. 매번 다른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매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으로 이런 설교 내용을 해야겠다. 어떻게 깨달으시나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 숨겨진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이 설교로 전할 수 있으신지, 성령님이 목사님과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쫓길 때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잠잠히 단어 하나하나 또 한절 한절이 마치 최상급의 찻잎처럼 우려나와서 좋은 차가 되기도 하지요. 네, 최상급 찻잎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차를 우려내듯 말씀의 진한 향이 우려나오길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진한 향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금방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오래 기다리는 차를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합니다. 나무엔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윌러브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집니다.

내가 유려하는 그 모든 꿈 속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의 지혜와 나의 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 만물의 근원 대신 영원한 왕이시여,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한 절의 말씀으로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그 말씀이 진리인지 깨닫게 되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 신혜라 씨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결국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종했을 때 얼마나 삶이 충만하고 기쁜지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는 결국 순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권희 성령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나를 통하여 피아월십의 주 안에 있는 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쿠스틱 워십의 Bless be the Lord God Almighty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최고급 찻잎은 어떤 것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귀한 최고급 찻잎을 우려내듯 인내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집 가정과 가정의 식탁.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부모님들의 질문에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교수님들이 요즘 관심 갖고 계신 주제와 함께 세 번째 질문으로 나누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신 세 번째 질문은 부모의 위선을 지적하는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은 진로와 소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1478님,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들을 아이들과 어떻게 접근하고 대화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성교육에 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정말 성경적인 성교육 궁금하시죠?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3889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화무쌍한 MZ 청소년들에게는 그들만의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3013님, 출근해서 마더와이즈를 듣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다가 이번 달에 저희 손자가 태어나니 우리 아들 부부에게 영상 보면서 우리 손자 잘 키우라고 보내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손자 얼굴 보셨을까요?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